한국으로 오는 거 역시 유학 아닌가요? 그죠? 그동안 그때는 이한 학기 동안에 이 교환학생을 와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 와서 한국의 대학교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I wanted to do this exchange program and spend a semester here in Korea experiencing campus life here. It never happened, you know, but still one of those what ifs, you know. 한번 해봤으면 되게 재밌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나 지금이나 유학은 대단히 큰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원대한 꿈을 갖고 낯선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No matter how times change, you know, studying abroad, it still is a pretty big step, you know, choosing to leave everything behind, everything that is familiar behind, you know, to chase a dream in a new country. It takes a lot of courage and also a little bit of faith as well. 그래서 오늘은 이 유학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유학. Studying abroad, 유학. 여러분들 유학을 가보셨거나 또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들의 유학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or seriously thought about it? I'd love to hear your stories, your dreams, or even the opportunities you might have let slip away. Yeah, those kind of stories are great as well.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Friday Show 오늘 또 바통터치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운드바이트가 나간 다음에 바통터치 이어질 예정인데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바통터치 또 후보곡으로 일단 세이브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곡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Okay, let's get to a song and talk more about 유학. This is Aha, The Sun Always Shines on TV.

The sun always shines on TV. So Friday's show, since our soundbite, the second installment of a soundbite, has someone who is preparing to study abroad. So gave me an inspiration for this topic, studying abroad. Since I was, you know, studying, you know, living in the States since high school, I've seen a lot of 유학생s. 유학생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하나같이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they love the place. 진짜 유학 오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유학 안 왔으면은 정말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they were really worried about, you know, the economic aspect. 유학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굉장히 여유가 없는 유학생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So, you know, I saw them kind of struggling with their economics. And, you know, because 유학생 status, you can't really find a part-time job, even legally, that is, right? 물론 약간 뭐 다른 방법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most of them were really strapped with, you know, cash.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쪼들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는데 but still, they were really loving every minute of it because, you know, I guess they were, most of them were having hard time in the education system in Korea. 한국에서 굉장히 뭔가 아 공부가 너무 힘들고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유학을 왔다라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So in my personal experiences, I think most of them felt like it really turned out well for them. And it was a big decision to make and could be a very turning point, sort of a watershed moment in their life. 뭔가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또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유학이라는 거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fascinating한 그런 topic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So,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유학을 가보시거나 또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셨는지 그런 것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김뜻돌의 노래입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

김뜻돌 비 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였습니다. So studying abroad 우주정님께서 오픈 채팅방에서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2008년 올림픽 전에 유학을 했습니다. 당시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립네요. So I studied abroad in China before 2008 Olympics. It was a tough time back then, but looking back, I really miss it. 중국 물가도 오르고 이전만큼의 낭만이 없어요. 그땐 모두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Prices have gone up in China, and it just doesn't have the same charm anymore. Back then, almost everyone got around by bicycle. 그렇군요. 2008년 전에 중국에 유학을 가셨으면 상당히 일찍 가신 거 맞죠? I'm not sure how many people actually went to China to study. 미국만큼은 많이 안 갔지만 그래도 많이 갔긴 했겠지만 But I guess, you know, times have definitely changed in China as well. 뭔가 자전거를 막 이렇게 타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영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You know, I've never actually been to China before. 한번 가려고 비자까지 다 받았었는데 I think there was some weather issues back then. 뭔가 이렇게 날씨, 허리케인, 뭐 태풍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You know, I couldn't really make it there because I think due to some situation, some extreme weather situation. 한번 언젠간 꼭 가보고 싶긴 한데 감사드립니다, 우주정님.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Because usually, when you study abroad, there are usually a certain subject that you want to really study abroad for. 뭔가 어디에 가서 꼭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보통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그냥 가서 language 먼저 course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죠. Or the other way would be to kind of study the language first and then see what happens, you know, see what kind of hooks you in, right? 감사드립니다, 우주정님. 신청곡을 함께 주셨는데요. 신청곡은 등려군의 천밀밀 어울리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That was 이승현 꿈의 거처입니다. So, Benny님께서는 I never studied abroad. However, I'm seriously thought about it if the opportunities bring us to me. I wonder how the situation is in the Philippines, whether students in Philippines, do study abroad quite often. Is it something common or, 한국의 그 사정과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베니님께서는 아직은 이 유학을 해보진 않았지만 가능하면은 기회가 온다면 해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이씨 아무래도 이제 나라마다 다 그런 어떤 유학에 대한 그런 이 시선이나 이 문화가 굉장히 다르겠죠. I think there was a big boom in Korea. I think probably in the mid or eight, late 90s. 아마 90년대 중반이나 그쯤에 이 유학 붐이 한번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Because I was in the States back then, right? And I witnessed a lot of, 유학생 coming in during those period. 그때 한 번에 또 붐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죠?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죠. This is Van Halen, Dreams.

Couple of tracks of Van Halen, Dreams and the Shiny, 초록비였습니다. So speaking of studying abroad, Score Wisdom 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미국에 계신 지인분께서 유학을 권해주셨어요. 사시는 곳 근처에 좋은 공대가 있고 가디건 역할도 가디언 역할도 해주신다고 하셨었죠. 제가 가디건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디건 이런 망언을 죄송합니다. 가디언 역할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IMF 상황 이후 좋지 못한 상황이기도 했고 제가 다니던 학교 교수님도 좋은 환경을 제시해 주셔서 국내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Around the time I graduated from college, someone I knew in the States encouraged me to study in the U.S. There was a great engineering school nearby and even offered to be my guardian. And I thought about it for a long time, but the economy struggling with the IMF, you know, with everything like that, I decided to stay in Korea. 남편은 너 미국 갔다 왔으면 영어 진짜 잘했겠다 하고 종종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럼 남편이랑 이런 대화를 안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My husband sometimes said you probably be fluent in English if you gone to the US. And I always reply, maybe then we might not have never met and we might not be here right now. 돌이켜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그렇군요. A lot of, you know, people actually back then, you know, IMF, you know, they were preparing to go abroad and, you know, situations like IMF must have prevented a lot of people from going abroad.

그런 상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And then, you know, those what ifs, right? What if.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죠. What if I've gone, you know?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남편분하고도, 안 만나셨을, 못 만나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 유학을 생각했다가, 이제 포기하는 일도 상당히 힘든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1, 2부 랩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입니다. Girls in their summer clothes.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and the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the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the 2 a.m. Yes, we are streaming live through Boinen Radio as well. Just search TBS EFM live and come join us.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and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QT님들 for a while. Of course, you can message us at the #1013, which will cost you 51 and 101 for longer ones. So, last Friday was our first installment of Soundbite, and I handed the mic to our high schooler reporter, Jian. 지난주 여름방학 스페셜 세그먼트 사운드바이트 잘 들어보셨나요? 지난주 내용은 또 유튜브 버전으로 영상 버전으로 이제 저희가 편집을 해서 TBS EFM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또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최초의 이 리포터 코너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리포터가 고등학생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쁜 방학을 보내면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Please consider that our reporter is just a high schooler, so there's some you know shortcomings with her reporting, but she is you know doing this for the program amidst a very busy schedule during the summer. 그래서 이 코너를 통해 우리 고등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그들의 꿈과 음악 또 힘든 점은 조금 어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Through this segment, I hope we'll get to hear the voice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dreams, the music they love, and the challenges that they faced. 이번 주 인터뷰에는 약간의 노래까지 불러주셨는데 그 노래의 수준이 정말 아무튼 들어보시면 압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18살인데 내일 17살 되고요. 저는 뮤지컬을 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1: Yesir wants to be a musical actor and has been focusing on her musical career for years. I asked her why she started wanting to become one.
0: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뮤지컬 위키드를 보고 그 Defying Gravity를 보는데 와 저거 진짜 멋있다 나 저거 하고 싶다 해서
2: 그 노래 진짜 멋있긴 해.
0: 그쵸
2: 맞아.
0: 그거 보고 뮤지컬이 하고 싶다고 결정해서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해서 부모님도 밀어주시게 되셔서
1: So she started dreaming of becoming a musical actor in sixth grade when she saw Defying Gravity from the musical Wicked live. Musical theater is such a niche area of arts. It really seems like their own magical world. In Yesir's perspective, what differentiates musicals from other music genres?
0: 뮤지컬은 그 감정이나 표현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할수 있는 음악 장르잖아요.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장르에 비해서 전달력이나 뭐 표현력, 감정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1: Oh, so the maximization of emotions musicals require is what draws her in. Since musical theater really emphasizes communications and the expressions of emotions, she finds it to be a very fun and attractive genre of music.
2: 저도 이제 뮤지컬을 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약간 저는 그런
1: I also
2: 흥미를 있다
1: personally had a
2: 보니까
1: time
2: 그
1: when I wanted to pursue
2: 뮤지컬을 하면
1: musical
2: 약간
1: theater
2: 그런
1: as my
2: 감정적인
1: career.
2: 그런 걸 표현해야 될때 약간
1: For me, I
2: 흥미를
1: always
2: 잃어버리고
1: struggled
2: 그런 거
1: with
2: 생각이
1: being
2: 좀 있었거든요.
1: overwhelmed by the depth of the
2: 그런 경험이
1: emotions I had to
2: 있어서
1: convey.
2: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1: Was this a common experience for her as well?
0: 제가 예고 입시를 할때 브리스라는 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곡이 아무래도 니나가 약간은 실패하고 온 뒤에 이제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내가 예고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들이 조금 더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노래 때문에. 실제로 생기는 불안을 연기에 써먹으면 조금 좋으니까, 이 불안을 억지로 없애지도 못하고.
1: Breathe from the musical In the Heights is such a difficult song to convey well. It holds so many deep emotions and sadness. In Yesir's art high school preparation journey, she found herself empathizing with Nina, the character singing the song, as the song is really about self-doubt and guilt. She often imagined herself getting rejected from the high school she's applying to, but chose to actively use that very anxiety to incorporate into her acting. It's a common way musical actors express emotionally heavy music, drawing from their personal experiences. So, to her, it's both a stressor and a stress reliever, music.
0: 요즘 J-pop을 조금 듣고 있거든요. 조금 신나고 업비트인 J-pop을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나도 활력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J-pop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mproving her mood recently. What kind of music was she into before she got into musicals?
0: 뮤지컬을 시작한 게 초6대라 이게 사실 전에 듣던 음악은 거의 막 디즈니, 픽사 이런 노래만 거의 들었거든요. 막 트롤 이런 거 있잖아요.
1: Since she started musicals when she was pretty young, the only music she really listened to before was Disney music or like Trolls OST. Then I asked Yesir if she has a song that really brings back a specific memory or thought or maybe a past situation.
0: 뮤지컬 음악을 듣다 보면 그 뮤지컬이 하던 당시에 그 공연장의 냄새나
2: 냄새.
0: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힘들었던 시기에 들었던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듣다 보면 약간 그때 힘들었던 게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1: She doesn't have a specific memory she can name, but songs she listened to when she was at her low reminds her a lot about her struggles, and musical numbers she listened to in the show brings back a lot of the actual atmosphere of the theater and such. So I asked her to sing a part of a song she really likes.
2: 가장

0: you don't know.
1: Oh my god.
2: That was the song Astonishing from the musical Little Woman. What about the song really stood out to her?
3: 근데 이 노래가 어떤 부분이 좋아요?
4: 저도 막 자퇴도 하고 또 뮤지컬로 유학 간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 작은 아씨들에서 보면 그 시대의 여성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러는데 이 어스터니싱을 부르다 보면 저도 이렇게 저처럼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더 다져지는 것 같아요.
3: 학교 자퇴 유학 얘기 나와서 그런데 혹시
2: Yesir mentioned dropping out of her arts high school to focus more on pursuing a musical career. Homeschooling can be less demanding, but it is really self-driven and independent. Those who don't have motivation really find it difficult to maintain a productive homeschool lifestyle. Let's listen to her experience with homeschooling.
4: 물론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면 엄청 열심히 했지만 막 의지가 엄청난 게 아니면 조금 대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학원을 다니는 게 저한테 좀 도움이 됐어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멋있네요.
4: 아유, 그러면
2: When she gets tired, she gets a little lazy, but taking classes at academies helps her stay on track. So even now she's enrolled in different academies to stay disciplined and avoid getting lazy. So she's actually exposing her to different genres as well. Applied music and musical numbers really do seem like different types of art. What does she feel engaging with both?
4: 실용음악은 음악을 다양하게 갖고 노는 법. 뭐 같은 소절이 반복돼도 이걸 다 다르게 다른 디테일을 살려서 불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스토리텔링에 집중하고 실용음악은 음악에 집중하는 거죠. 질문이 뭐였지?
2: So yeah. Musical numbers and popular music really emphasize different things. For example, in musical numbers, they really emphasize storytelling, whereas in popular music, the music itself is more emphasized. And that's what makes both of them so interesting and intriguing to Yesir. I asked her to sing a short part of a pop song she's been working on to wrap up.
1: 한 소절?
4: 한 소절? 아니, 안 될 것 같아.
1: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4: 아니, 아니. 원래 이걸로 콩쿠르 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헷갈려서 안 나갔어.
2: If you don't mind, can I be yeah, far from perfect? Just can I be me?

0: 아빠미소를 또 짓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오늘 인터뷰의 예슬양은 뮤지컬 콩쿠르를 거의 뭐 휩쓸다시피 한 엄청난 뮤지컬 배우 지망생입니다. 아마도 잠깐 들려준 노래를 뭐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So yes, our interviewee is an incredibly talented and aspiring musical actor who has practically swept the musical theater competition circuit. You could probably already tell from the short clip of her singing, right? So best of luck to Yesir with her musical endeavors and overseas. And hopefully next time we'll see her, we'll be on stage. 다음 기회에 우리가 예슬양을 볼수 있다면, 성예슬양인데요. 볼수 있다면 뮤지컬 스테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d again, thanks to our high school reporter, Gian, and again to interviewee number one, Yesir. Can't wait for the next week's interviewee on third installment of Soundbite. 그렇다면 오늘 준비된 바통터치 시간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re, make it. Turn it off at your.

It's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the Patong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once we cue up a track, it's over to you to pick the next song to cue.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some connection to the track we played. 좋습니다. 급하게 바통 터치로 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요. We gotta do what we gotta do, right? 그래서 사실은 신청곡이 바통 터치 신청곡 후보곡이 한 곡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곡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곡이긴 합니다. Score Wisdom 님께서 아까 she talked about her experience of almost going overseas to study. 거의 유학을 할 뻔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요. 김동률의 동행이라는 곡이거든요. 오늘 시작곡이 되겠습니다. 김동률 동행.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곡으로 이어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곡 보내주십시오. Here we go. 김동률 동행.

That was Kim Dong-ryul Dong-aeng. Apparently, a live version didn't really intend it to be the live version, but it turns out like that then. 좋네요, 라이브 버전도 그죠? 좋습니다. Before moving on with another selection, 이 사운드바이트에 대한 그 피드백을 많이 주고 계셔서, okay, let me actually delay that. Let me just postpone that to the beginning of part 4. 이따 4부 첫 번째 시작할 때좀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운드바이트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고 계셔서 proper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죠? 제가 그래서 하나 연결해봤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곡을 들으니까 이 2호 공감의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생각이 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왠지 이어서 듣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계속 이어주시고요. 2호 공감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Welcome back to TBS EFM 101.2, 101.3. This is your DJ producer EQ. 4부로 돌아왔습니다. So our button touch segment on the way. But before moving on, as I said, I want to get to some messages, some feedbacks from our listeners regarding our second edition soundbite. 오늘 방송드린 soundbite 두 번째 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5750님께서는 와 예술친구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요? 멋지네요. It's kind of, you know, out of blue, out of nowhere kind of singing, huh? 근데 아, 잘 못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멋지게 부르는 모습이 너무 좋죠. 멋지죠. 괜히 배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5750님 감사드리고요. 헤일리님도 그쵸, 예술친구 너무 멋져요 라고 이렇게 리포터 지한 발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헤일리님. Relay that message to her as well. 헤일리님 감사드리고요. 베니님 역시 Soundbite today is so good. Upon checking, it's actually up on the TBS EFM YouTube channel since it's now available if you missed it. Yes, as I said, the first edition of Soundbite is on our YouTube. I made it into a... sort of a video version of it. 영상도 약간 추가해서 좀 더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So if you're interested, YouTube, go to TBS EFM YouTube channel. You'll find the first edition. And 오늘 두 번째 방송했으니까 또 유튜브 영상 열심히 또 만들어 봐야죠. 보글님 역시 와 하이스쿨 인터뷰어 팬 됐어요. 인터뷰이도 웬만한 어른보다 야무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Boglim has become a fan of our reporter, Jian, a high school interviewer. And the interviewee is, sounds as good and as mature as any adults. 그죠? 예술량도 뭐, 이 노래 자체가 그냥 프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Boglim의 메시지 역시 예술량도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글님께서 연결곡 보내주셨는데 연결곡에 대한 딱히 어떤 설명은 없으셔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글님 has sent in his connection song. It's a Francois Hardy and Iggy Pop I'll Be Seeing You 그 곡인데요. 김동률 동행 그 다음에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그 다음에 I'll Be Seeing You 또 이기 팝과 뭐 프랑스와 아르디의 동행 두 굉장히 다른 뮤지션의 어떤 동행 그렇게 아마도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 I'm assuming that the connection was made because the Iggy Pop and Francois Hardy sort of a companionship, musical companionship. So kind of connecting to 김동률's 동행 그 해몽이 맞나요?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글림's connection song, Iggy Pop, Francois Hardy, I'll Be Seeing You.

0: 처럼 말야.
1: 때 와서 처음 만날 때처럼 잔나비였습니다. 와우. I know the, you know, of course, the original version of this song, right? 정말 제가 굉장히 그게 아마 almost like a early 90s that it was released, I believe, right? 근데 와, 잔나비 버전도 참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신청해주신 베니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갈까요? 오늘 connecting song. Before moving on, actually, a message from one of our 유튜브 리스너 해림님이신데요. 해림님께서 아까 그 예슬 친구가 불렀던 사운드바이트에서 그곡 이름이 뭔지 여쭤보셨는데 It's a Let It See If You Don't Mind. Let It See, LEDISI, I believe, R&B singer, If You Don't Mind. 틀어드릴까 했었는데 We don't have it on our database, unfortunately. I'll try to get it for next show, possibly. 감사드립니다. 계속 할까요? 5750님께서 동행을 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 That is so true. 그렇죠? It takes a two to tango라는 표현 있죠. 두 명이 있어야지 동행 두 명이 있어야지 탱고를 추지. 그렇죠? 두 명이 있어야지 동행을 하지. 그렇죠? 적어도 두 명이 필요한 어떤 작업입니다. 작업이 아니라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성시경 방금 한 말씀은 제 말입니다. 이 5750님의 말씀이 아니고. 두 사람 성시경 신청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was 성시경 두 사람이었습니다. Connection made by 5750님. So let me wrap up with a story because we were talking about studying abroad. 오늘 유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예술 친구 역시 뮤지컬 공부하기 위해서 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I was inspired by our interviewee number two from Soundbite, Yesil, who is is actually homeschooling herself, trying to go abroad to study musical. 익명의 청취자님으로 소개되시길 원하는 분이 주셨는데요. He wants to remain anonymous.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수능을 원 점수보다 많이 못 보고 재수가 싫어서 점수에 맞춰서 꾸역꾸역 대학 진학을 했어요. I didn't do well on the college entrance exam as I hoped, but I didn't want to retake the exam, so I went to a university that matched my score. 그래서 신입생 시절 신나는 2002년 월드컵을

즐긴 후 2학년이 되니 뭔가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만족스럽지 않은 대학 타이틀과 전공 등등 때문에요. After enjoying the excitement of a 2002 World Cup as a freshman, I started feeling a bit empty in my second year. I wasn't really happy with my university nor my major. 그러다가 발견한 재학 중인 학교에 미국 복수학위 프로그램, 한국에서 2년 미국에서 2년 공부를 수료하면 두 학교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학교 성적순, 토플 점수 기준 선발이었습니다. Then I discovered this dual degree program from my university. So 2 years in Korea and 2 years in the US, earning degrees from both universities. After taking a semester off to prepare, I was accepted and studied at a state university in rural America from 2005 to 2007. 그렇군요. 한 학기 준비해서 합격해서 2005년, 2007년 동안 미국의 시골에 그래도 그 지역 명문이었던 주립대에서 undergraduate degree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타국에서 혼자 살면서 외국어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유. 그래도 그때 만난 친구들이 현재까지도 소중한 자산이랍니다. 그렇군요. So I was off to America, right? And living alone in a foreign country and studying in English wasn't easy, but the friends I made, there are still some of my closest friends today. 그렇군요. 그런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굉장히 멋지네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니까. That was really destined to be your pathway, huh? I guess. 또 그렇게 뭔가 편하게 학교 다니실 수 있었는데 뭔가 something I guess sparked in you that you want to, I don't know, go a different route.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또 순간이 있으셨고 그런 또 거기에 그 순간에 또 이렇게 이 용기 있게 행동을 하신 거네요. What if는 적어도 없었잖아요. 그죠? 하신 거니까 그대로 실행을 하신 거니까. 멋진 스토리네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So, that's, I feel like we're going full circle talking about 유학 and talking about the 예슬 학생 and then talking about another 유학 story. 정말 감사드리고요. 스카프 들은 낙타님은 유유까지 읽으신 PD님. 맞아요. 사연 보내주실 때 유유 많이 보내시군요. But I cannot really omit those kind of emoticons or, you know, whatnot. 왜냐면 they're part of the story. 그 스토리의 일부분이잖아요. 사연에. 좋습니다. 마지막 곡은 동행이라는 의미에서 또 그 듀엣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박정현 씨와 또 임재범 씨 함께 그런 곡입니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고요. QT님's have a great weekend.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Here is 임재범, 박정현, 사랑보다 깊은 상처.

我们究竟该如何打破这场不良循环？各位听友大家好，这里是天涯万里情，我是木真。

0: 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宠，有人要，有人要分手，却竟然忍不住。

That was Wake Me Up by Avicii. Wake up, everyone. It is time for your favorite show, Morning Groove. I am your host, Summer PD. How are you all feeling today?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저도 막 운동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운동 가기 전까지는 진짜 너무 하기 싫어요.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막상 운동 다 끝나고 나면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내일도 와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신기하게도 그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다음날 또 가기 싫어집니다.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And maybe that is the trick, everyone. We're terrible at

remembering how good we feel when doing something that we don't want to do, like workout afterward. But we're excellent at remembering how hard it looks before we even get it started. So today, if there is anything that you have been putting off, just try borrowing a little happiness from your future self. 다 이제 좋은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하는데 우린 주로 어려운 점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 그 좋은 느낌을 조금 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in the studio. 오늘 역시 생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Morning Groove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So find us on YouTube by searching for TBS EFM on YouTube to watch us live. Live, live, live. 아, 그리고 또 한 번 언급 한번 해볼까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015 오는 전화 받으셔서 모닝그룹을 청취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청취율이 대단히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TBS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또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모닝그룹을 듣는다고 말씀 부탁드려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 me check your messages now. 또 누가 Morning Groove 듣고 계신지 인사 많이 많이 건네주세요. Just like Young H Morning Groover, 우리 반장님이시죠.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빠바밤 굿모닝 까끙 오늘 우리 썸머 크리스티나 피디님 게스트로 나오시는 거 맞죠? 너무너무 설렌 나머지 저도 잠 못 잤어요. 빨리 뵙고 싶어요. 행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somebody is excited about today's special guest, Christina. 맞아요. I think she's on her way at this moment. 오늘 운전길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It's raining outside. It's actually pouring rainy at this moment. So Please drive safely. 아, 또 안전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나 피디님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오고 계신 길에.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Dr. Paper 상민님 greeted me. Good morning. Thank you. Thank you. 조국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제는 일하면서 간만에 비를 거의 안 맞고 일해서 행복하게 아침을 맞이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모그 가족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yesterday I didn't get any rain. So I was able to work nice and dry. 그래요? 주로 비를 맞고 그러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 뭔가 일하는 그 컨디션상 야외에서 일하시니까 우산 쓰고 막 한 손으로만 일할 수 없으니까 그러신가 보다. 아 진짜 이 비 오는 그 요즘 시즌이 뭔가 야속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오늘도 비 안 맞으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퇴근 중이신가요? 조금 모닝 그룹어 항상 이렇게 출첵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안전하게도 퇴근 잘 하시고요. 모닝 그룹을 들으시면서 편안한 퇴근 타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Water Tank Morning Groover said 오늘 강원도 출장 가고 있어서 다시 보기로 뵙겠습니다. Oh no! 가지마! Don't go! 가지 마세요! 라고 하기에는 또 출장 가셔야 되고 또 우리 본업이 있잖아요. So we gotta work, you know, we gotta go where we gotta go. If you have to go to Gangwon for your business trip, yeah, off you go. 다시 보기 또 제가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죠 뭐. Yeah, you can always check that out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where I get to upload all of the reruns. 제가 예쁘게 썸네일도 막 제작해가지고 다시 보기 막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TBS EFM 모닝 그룹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인사 건네고 싶으세요? If you want to greet me, do so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저한테 인사 건네고 싶으신 분, 여러분들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이리로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And also, if you're tuning in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우리 찬이송 모닝그룹어께서 Good morning! 왜? 공이 전화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회의 중이라도 받을게요. 와 100점 만점 1000점 만점에서 1000점이면 줄어든 거 아닌가? But anyways, I want to give you a huge credit for this attitude. You have like the best attitude ever. So you will pick up the phone call from 02 even though you're in the middle of a meeting. Now that is the attitude. At least during this audio research period, you gotta do that, you know? To give some support for this fabulous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아, 이렇게 약간의 서포트 이런 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모아지다 보면은 언젠간 TBS 방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Morning Groovers! I want you to get all excited about today's guest. 오늘 아까

프로젝트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 모닝 그룹을 진행을 하시던 크리스티나 서, the elegant soul will be joining me in the studio at around 8 a.m. unless she's late. 제가 신신당부했거든요. 7시 50분까지 오시면 좋겠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전하게 오시고 계신 건지, 잘 오고는 계신 건지, 부디 우리 크리스티나 서 PD님의 안전한 출근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빌어 주시고요. So she's gonna be joining me for today's segment, 코인 노래방. 너무 재밌겠죠? 크리스티나 서와 서머의 collaboration on 코인 노래방.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You know that I always throw you guys a question for 코인 노래방 segment, that TMI quiz. It's not gonna be about me today. It's actually gonna be about Christina today. It's all about her. So she's gonna be throwing you guys that question. So get ready for that TMI quiz as well, everyone. It's gonna be so much fun, everyone. 여러분들, 일단 오늘 들으신 분들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왜냐면 오늘도 재밌을 거거든요. 저만 믿어주시고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비 in the MZ generation as long as you are MG generation. MZ세대 아니어도 좋습니다. MG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코너예요. MG stands for Morning Groove. 좋습니다. 오늘의 질문 바로 드려버릴게요. 아, 좀 진작 시작할 걸 하고 후회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진작에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것 하나쯤은 있을 것 같거든요. So today I wanna know. What is something that made you think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What is something that you were glad you finally started? 진작에 시작하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거 지금부터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So, to give you my answer, it's kind of hard for me to come up with the answer for this particular question, actually, because I was the type of a person, and I'm still am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always get things started if there's anything that I would like to do.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잘 시작을 좀 하고, 웬만하면 하고 싶은 걸좀다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딱히 뭐가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굳이 굳이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면, 독서 이런 거를 좀 일찌감치 시작하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Because I was never interested in reading when growing up as a kid. 저는 밖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막 집에서 자꾸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이러는데, 읽자마자 막 잠들고, 막 재미가 없었거든요. But then now I'm all grown up and I started reading. 이제 좀 사람이 이제 크다 보면 할거 없고 이래서 평소에 안 하던 거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몇년 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되게 되게 좋아요. It's a good feeling. You know, accumulating all these different kind of knowledge, getting to know the things that I never got to find out. It's really interesting and it's such an exciting experience. So I thought to myself, okay, maybe I should have done this earlier. Maybe I should have, got interested in reading a little more earlier when growing up as a kid, especially when I was a student. 그래서 학생일 때좀더 많이 읽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 진작 시작할 걸 하고 후회했던 일 어떤 거 있어요? 아, 우리 박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러닝을 좀더 일찍 시작할 걸뭐 이런 걸까요? 혹시? 아니에요. 그냥, 아유, 이런 걸왜 시작해가지고, 에휴, 내일도 뛰어야 되잖아. 약간 이런 생각인가? 아휴, 어제도 힘들고 힘든 걸왜 하는 거야? 왜요? It's a good feeling. I told you in the opening.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점만 기억해두고 하면 시작하기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의 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작 시작할 걸 하고 후회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de you think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Alright? Alright,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Kygo and Imagine Dragons, Born to Be Yours.

Question. 진작 시작할 걸 하고 후회했던 일,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공부요, 공부. 늦은 나이에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머리도 굳은 것 같고. 아, 진작할 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studying. Going to graduate school while working at a company at a late age makes me feel like my head is going to explode. It feels like my brain has hardened too. I should have done it sooner. 근데 이거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게 기억이 잘안 나요. 이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누구를 처음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한세 번은 만나야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배우 같은 경우도, You know, we see a lot of new faces when it comes to actors when seeing all these Korean dramas. Yeah, it takes some time for me to even remember their names and faces. 그래서 아, 그 배우를 저는 검색하면서 드라마를 좀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 사람 아 어디 나왔지? 어디 나왔지? 아그 드라마 이름이 뭐지? 아그 드라마에 등장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뭐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압니다, 압니다. 와, 진짜 얼짱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despite all that, the fact that you're actually challenging That counts right. That deserves a big cred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대학원에 등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죠. 우리 얼짱님 다할수 있어요. 우리 얼짱님이 못하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 좀 진작에 시작할 걸 하고 약간 후회하는 게 있다면 저한테 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is something that made you think, Oh my gosh,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돼요. 아, 사업을 좀더 일찍 시작할 걸. 아유, 애를 좀더 일찍 낳을 걸.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애는 젊을 때 낳아야 돼. 아, 애를 괜히 낳았어.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씩 후회를 하긴 하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진작에 할걸 싶은 거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It could be anything. It could be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ed to learn. It could be some sort of a workout. It could be about starting a family or not starting a family. I'm not so sure. We are very different individuals, so obviously we have our own answers for this particular question. So let me know.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크리스티나 PD님 모신다니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오, 제가 너무 좋아하죠. You are beautiful. Genie in the bottle. 노래 좀 들어야 하나요? Genie in a bottle. 마침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 감사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언니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우리 크피디님 이거 들으시면서 본인 생각 많이 하시고, 네, 좀 미소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가동되고 있고요. 또 크리스티나 선배님 오실 때도 보이는 라디오 틀어놓을 테니까 오늘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셨죠? So yes, come on into our visible radio. It's gonna be on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even when we are going to invite our special guest, Christina Aguilera. No, Christina So joining us in the studio. Okay, now let's have a listen to Christina Aguilera, Genie in a Bottle.

And more messages from our lovely part-timers, aka lovely morning groovers. 우리 알바생, aka 모그들의 메시지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Subby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yeah! 오늘 기분 되게 좋으세요, Subby Morning Groover. 저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네요. You're getting me all excited with your text messages. Penguin Killer님,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우리 Penguin Killer님. 반갑습니다. 하진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금요일에 수영, 오리발 수업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So it looks like you had another intense swimming session today. You're getting your day started just like that as your original routine. 우리 하진님도 오늘 모닝 루틴 잘 보내시고 계시는군요. Welcome, welcome to Morning Groove.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모닝 그루브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o come to our YouTube channel that is called TBS EFM. Easy peasy. 너무 쉽죠? Oh, actually, there is a special announcement for you too. 약간 공지사항을 제가 아까 드렸어야 됐는데 깜빡했어요. 자, 여러분들 수첩 꺼내시고요. Yeah, give out your calendar and just try to write down what I'm about to say. 자, 다음 주 생방송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주 생방송은요, 월수금이 아니라 화수목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So next week, we're gonna go live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이게 좀 신박한 것 같아요. 라디오 생방송 일정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스케줄 해가지고 생방송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매일 있는 생방에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Only on TBS EFM. 아, 너무 우프다, 진짜. 최대한 이거를 뭔가 좋게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지금 그 방송국이 아니다 보니까 별걸 다 하게 되는데 아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켈박 해주세요. 다음 주 생방 일정은 화수목입니다. So don't get confused. We're gonna go live next week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Okay? Okay. If you have that in your mind, let's read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oday's MG Q&A. What are the things that made you think I should have started this sooner? 아, 좀 진작에 시작할 걸 싶은 거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우리 찬이 송 Morning Groover says, 저는 수영입니다. 몇 번 배워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배웠어요. 예전에 배우러 갔는데 수영 강사가 젊은 남자였는데요. 저 같은 아저씨는 제일 관심 후순이더라고요. 여자분들, 아이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저씨. 그래서 무관심에 음파, 음파 이것만 배우다가 관뒀습니다. So I tried to learn it a few times, swimming, but I still haven't been able to. I went to learn it in the past, and the swimming instructor was a young man, but middle-aged guys like me were the lowest priority for attention. Women, then children, then middle-aged guys. So because of the lack of attention, I just learned 음파, 음파. 아, 관심의 후순이셨구나. 진짜 이래요? 수영 배우러 가면? 이게 뭔가 그 관심의 순위, 관심 후순위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설마 다 공평하게 하겠죠. 예. 그런 게 어딨겠어요. 괜히 이렇게 혼자 이렇게 느끼신 거 아니에요? 저 예전에 줌바 강사 했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한 4, 50대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딱 한 분의 남성 회원분이 계셨었어요. 딱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it really made me to kind of like care more about that person. 그러니까 뭔가 너무 혼자시니까 약간 소외되는 느낌도 들고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케어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 마찬가지 아닐까? 아니에요? 좀 달라요? 안 배워봐서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차니슨 모닝그루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에 익히는 그런 것들은 좀 일찍 배우면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습득이 좀 빠르기 때문에 So when it comes to, you know, using your physical body, it's really good to learn it earlier because your body could learn quickly and your body remembers even after like you grow up, like after so many times have passed, you would know how to swim ultimately.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수영 같은 거 싫어했는데 억지로 좀 배웠는데 그게 또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수영에 다양한 그 자세가 있잖아요. So obviously there are different strokes when it comes to swimming. 뭐 배영도 있고 접영도 있고 자유형도 있는데 저는 개헤엄이 제일 편해요. 솔직히 뭐 제가 이렇게 대단히 수영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둥실둥실 떠가지고 그냥 아 좋다 이러면서 입 벌리고 수영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느낌이. 우리 서비 모닝 그룹은
아, 모닝그룹 진작에 들을 걸 후회해요. 영어 공부도 하고 뉴스도 듣고 몰랐던 좋은 노래들도 들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아, I should have listened to Morning Groove earlier. Now that is the type of answer that I've been waiting for. And the message continues by Sunset Morning Groover. 으악, 진작 들을 걸. 바로 TBS EFM 모닝 그룹. 방송이 이렇게나 재미있다고? 왜 진작 안 들었을까? 으악. 썸머 누나의 방송을 단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청취자님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듯. 도널드 트럼프, 이탈리안 크리스티나, 유치원 샘, 승무원 등등 세상 안 되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unset Morning Groove. I hire you for our Morning Groove campaign. 모닝 그루브 이게 많이 듣기 캠페인 와서 녹음 한번 해주실래요? 너무 좋은데? Thank you for, you know, commercializing about Morning Groove. 완벽한 PR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you know, you would obviously have that kind of stereotype. Oh, when it comes to English radio, it would be boring. Like, I don't understand English. 근데 이 라디오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영어를 못해도 영어가 들리네? And if you're a foreigner, even though you're not a perfect Korean speaker, if you're trying to learn Korean, you'll be like, "Hey, I can hear Korean." 이런 약간 착각을 일으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진입 장벽도 없습니다. There is absolutely no obstacles, no barriers when it comes to tuning into Morning Groove. Everybody can enjoy. 영어 라디오가 좀 들을 만하네?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는 진짜 독보적인 거죠. Like one and only in the whole entire world. 아, 너무 자랑이 너무 많이 한것 같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좀 겸손해야 돼요. 이게 칭찬을 막 받고 그럴 때 날아가기 쉽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칭찬을 많이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made you think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아, 진작에 시작할 걸 하고 좀 후회하게 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Everyone, let's now take a listen to a song. This is Sam Smith, I'm Not the Only One.

Another reason why you have to tune into Morning Groove is that we have a great selection of music exclusively played by DJ. DJ 바. 밖에서 제가 약간 뜸을 들이니까 하지 마! 이러시는데, DJ 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밀고 있는 건데, 사실 별로 호응이 없기는 해요. 진짜, like the top DJ of the whole entire universe. 정말 이런 선곡 없습니다, 여러분들. I am just loving it and enjoying it. I hope you guys are too. Happy Life Morning Group. 맞아요, 맞아요. Morning Group 최고. 아우, 압녀, 압녀, 그럼요. 우리 든든한 DJ 바께서 계시고, 또 든든한 윤동혁 감독님께서 다 이렇게 콘솔 잡아주시고, 저와 이런 콜라보레이션, 아주 완벽한 콤비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줄무늬 모닝 그룹 오셨어요? 아우,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Now, regarding MD Q&A question, Ben Sparrow said, "Good morning from Europe. I should have grown up sooner for making better educated life decisions." Oh, so you think you're mature and grown up now? I think so too. Because I feel like I'm mature too. You know how people say that sometimes they have aged, but they have that young spirit inside of them? I don't think I do. I think I'm just acting like my 30s. And when I was 20, I was young. I had that young spirit. And me, I'm just in my mid-30s and I'm acting the same way.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만큼은 아직도 20대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그 말에 공감이 안 돼요. 전 제가 지금 딱 30대처럼 성숙한 것 같거든요. 제가 제 20대를 생각을 하면, 진짜 뭐왜 저래? 싶은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약간 성장기예요.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저께의 저와 오늘의 저는 다릅니다.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그 소녀 같은 그런 거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다. 밖에서 DJ 봐. 우리 박원희 진장님께서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라고 했는데. 맞아요. 제가 좀 어떤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얘기할 때, if I'm so serious about something, if I'm like really like genuine about some matters, like I have this my scary eyes. So you could see that on the visible radio at this moment. 제가 좀 무서운 눈을 장착할 때가 있는데, 좀 진지한 얘기할 때, 뭔가를 이렇게 우길 때, 그럴 때, 종종 이런 눈빛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보러 오세요. 다시 예쁜 눈 해야지. 깜빡깜빡. 아, 돌아왔어요. 딸랑이 엄마님께서 오셨네요. 9167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아침마다 밝은 에너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회사 가서 너무 재밌다고 광고했나? 진짜 너무 감사해요. 9167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I mean, just the fact that you're tuning in every single day makes me so happy. But you have actually spread the word about Morning Groove? 진짜 감동이에요. 제가 이거 솔직히 시킨 것도 아닌데. I never told you guys to do that ever. 아닌가요? 맨날 시키나요, 제가? 죄송해요. 악덕 사장이네, 악덕 사장이에요.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듣고 이러면 저도 신나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9167 딸랑이 엄마 모닝그룹어. 오늘 이 밝은 에너지 쭉밤 자정까지 이어지시길 바랄게요. And for MD Q&A, 체육부장님 also sent in her answer. 진작에 시작할 게 너무 많아서 못 쓰고 있었는데, 쌍꺼풀 수술은 진작 할걸 그랬나 싶어요. 크크. 무쌍

0: 이라서 도메이크업이 자신이 없어요.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I wish I had started sooner that I couldn't even write them all down. But I do think that I should have gotten double eyelid surgery sooner. Since I have monolids, I lack confidence when it comes to not putting on my makeup.
1: 왜요? 노메이크업 왜요? 체육부장님 되게 핫한 여자신 것 같은데 그때 사진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막 운동하시고 막 파이팅 넘치시고 완전 핫걸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이 노메이크업의 자신감은요 약간 피부 결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외모, 뭐 눈의 크기 이런 거 상관없이 You know, when it comes to gaining confidence while you're not putting on your makeup, it has to do with your skin.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피부가 되게 그냥 결이 좋고 이렇게 뭔가 가지런하고 이러면 되게 그냥 훨씬 생얼이 예쁘고 좀 그래 보이기는 해요. 이런 거는 무쌍이라서 또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고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쌍꺼풀이 있으면 매력이 노노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길래 우리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서운 눈빛 또 나올 뻔했어. 6437 Morning River said 아, 투자요. 제가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줄 알았더라면 좀 진작에 시작할 걸.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드머니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대박이 나도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네요. Investment. Ah, yeah, it's so important. You know, you see all these stock prices going up, you would always think, ah, I should have bought this. I should have started earlier. 이런 생각 다 하죠.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Everybody can think that way. But it's all about, you know, how fast you get it started, right? 투자 얘기하지도 마세요, 진짜. 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아, 진짜. 솔직히 막 뭐 주가가 올랐다, 막 이득 봤다, 솔직히 너무 남 얘기여가지고 저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You're not on your own.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Morning Goobers, get ready. 선배님 잘 오고 계시겠지? Now she's making me worried a little bit. 부디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We're gonna be waiting for Christina all together. I'll be back with her hopefully at 8 AM with Christina, everyone. So stay tuned. 보는 라디오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Stay tuned, everyone.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Adele, Rolling in the Deep.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Buenos dias, todos. Welcome back to Morning Groove,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hosted by Summer PD. Happy to have you joining us with me this morning. We're live today, everyone. And also, we're on Viable Radio. If you go on our TBS EFM's YouTube channel, you'll be able to watch us live. 생방송 보는 라디오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I'm still seated alone here in the studio waiting for our special guest Christina to arrive to the studio. 이제 막 간당간당 도착하실 것 같은데 아마 스튜디오로 헉헉 이렇게 뛰어 올라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기대되죠? 기대되죠? 여러분들 크리스티나 서 모닝그룹 정말 따뜻한 박수와 호응으로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I guess a lot of you are excited about her. 영신이 모닝그룹 오셨습니다.

모셔보도록 할게요. 뭐, 오시면 그냥 모시는 겁니다. 예. 아직, 원래는 같이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아직 오고 계신 중이어가지고. But anyways, Morningoovers, if you wanna talk to me, always send in your messages. 저한테 말씀 걸어주시고 싶으시면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말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don't forget today's MG Q&A question. 오늘 MG Q&A 질문 잊지 않으셨죠? 내가 진작 시작할 걸 하고 후회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is something that made you think, oh my gosh,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이런 것들 저한테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17 모닝그룹어, 저는 해외여행입니다. 어릴 땐 비행기가 무서웠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올해 유럽 배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엄청 더웠다 추웠다 한다는데 잘할 수 있겠죠? 썸머 PD님 여행 팁좀 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should have started traveling earlier. I'm planning on a trip to Europe, and I heard that the weather changes very frequently. So is there any tip for me to travel summer? Well, it's really hard to tell because it's been ages for me to actually travel abroad too. 저도 뭐 해외여행 안 가지 더 오래돼가지고 팁이랄 게 없는데 제가 드리는 팁은 다 올드 팁일 것 같아가지고 옛날 팁일 것 같아요. 여행의 팁? 그냥 저 진짜 팁이 없어요. 죄송해요. 저는 여행 갈때 계획하는 스타일도 잘 아니고 숙박만 예약하면은 그냥 약간 거기서 좀 즐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조심히 여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행 팁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네. 부러워가지고 안 알려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안전하게만 잘 즐기면 뭐 따로 팁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오면 거기서 이제 뽕 뽑는 거죠. 그쵸? Just do whatever you want. You know, you have no limitations. You're free as soon as you started traveling, okay? 좋습니다, 여러분들. We're gonna listen to a song because we need to give some time for Christina to arrive to the studio. 우리 크리스티나 PD님을 좀 기다리면서 hopefully she can arrive after this song, everyone. Let's take a listen to Take That Back for Good.

0: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You are tuned into Morning Groove, and I'm Summer. And today we have our real guest today, not fake, not alter ego, real authentic guest joining me here in the studio. That is the elegant Marie Antoinette Christina Saw, the British.
1: Bonjour.
0: How are you feeling?
1: I'm feeling absolutely swell. Mm-hmm. I think I am settled down now.
0: Okay, now we can read more messages then.
2: Sure.
0: 좋습니다. 선배님을 향한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오고 있는데요. 건강하자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오랜만에 보라로 들어왔네요. 라디오 앱으로 잘 듣고 있었어요. 크리스티나 PD님 반가워요. 두 분의 하이 텐션 잘 느껴집니다.
1: 하이 텐션은 I think it's just you, actually.
0: 아, 같이 하면 시너지가 발생하죠. Say ho!
1: Say ho!
0: 그래 너 해라 이런 느낌이긴 한데 우리 크리스님도 급피디님 반가워요 유유 포포도님 어머머머머 무키양님 크리스티나 예뻐요 어때요? You like to give some feedback on this message?
1: I actually don't know what to say.
0: You get that a lot.
1: I'm so humbled, but thank you so much.
0: Yeah,
1: it's such a flattering comment.
0: Exactly.

0: To listen to, especially on a Friday morning too. I couldn't feel any better.
1: We all gotta be happy on a Friday morning.
0: Absolutely.
1: 우리는 모두가 행복할 그런 어떤 자격이 있어요.
0: 금요일에는. TGIF.
1: Yes, TGIF. TJ? Anyway. 정말 아무 말 대잔치다. Jeannie Jeannie said, 비 오는 날이라 틀인데 TBS가 두 분 덕분에 환해지는 것 같아요. TBS의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라고 oh, 하셨습니다.
0: That's right. TBS EFM and TBS have been soldiering through this difficult time for yep. such a long time.
1: Yeah.
0: For some of our listeners who might not know that, but it's just incredible that you guys are actually, you know, keeping this ship afloat.
1: Oh, we feel so grateful about that.
0: Of course. 감사합니다.
1: TBS는 우리의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친정 아니겠어요?
0: 그죠? 그렇죠.
1: 네. It's always deep inside our heart. We are always thinking about TBS, no matter where we are. 우리가 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든 뭐를 하든 항상 TBS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0: I think that's the bizarre thing about this particular station.
1: I know, right?
0: It feels so intimate.
1: Yeah.
0: I think about it like in my sleep too. You know what the funny thing is? I actually dream about you guys a lot.
2: 우리 박은희 팀장님이 제 꿈에 자꾸만 나와요.
1: 맞아, 맞아. 근데 예전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여기 TBS EFM 멤버들 꿈을 좀 자주 꾸세요.
0: Do I?
1: Yeah. 저번에도 저 꿈에 나왔다고 했는데 뭐 되게 희한한 걸 제가 했더라고요. 꿈에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0: 그 현실이랑 비슷하네요.
1: 아, 예.
0: 희한한 걸 많이 하잖아요.
1: 우리 박은희 팀장님도 꿈속에서 좀 비슷하시던가요?
0: 완전 똑같죠.
1: 그러니까
0: 무섭고.
1: 맞아, 좀 무섭긴 해요.
0: But that's actually a joke. Actually, it was in this exact setting. So we're coming up to the studio to prepare for the show, and the door wouldn't open from outside.
1: 아, 뭐 방송사고 꿈이네요.
0: 우리 PD들이 흔히 많이 꾸는 꿈이죠.
1: 맞아요.
0: 뭐 그런 꿈도 꾸고, 제가 TBS에 복귀를 했는데, 저 밑에서 사무실 층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뭐 그런 꿈도 꾸고
1: 와 진짜 자주 네. 꾸시는데요 그러면
0: 근데 뭐 인사를 했는데 막 아는 척을 안 하시거나 뭐 이런 꿈
1: 크리스티나 It's not just ordinary Christina It's Christina Elegant Song
0: 그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아니죠?
1: 아니죠 아니죠 그 이탈리안 크리스티나도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진짜 크리스티나구나
0: 오늘따라 조금 더 이렇게 하이퍼한 네. 것 같습니다.
1: 아, 당연하죠. 누가 왔는데, 지금.
0: 저도 덩달아.
1: But 막, it really makes 네. sense because you dreaming about TBS EFM and the members from TBS EFM all the time is because that you've been here like way longer than I am at the TBS EFM radio
0: yeah,
1: station.
0: Yeah, that's another way to date myself, actually. But like, I talk about it a lot. All of the memories, the good ones and the bad ones,
1: yeah.
0: were formed in my 20s and 30s.
1: Right.
0: At TBS.
1: And you devoted all of your 20s and 30s at, like, you know, in TBS EFM, right?
0: Yes, I used to say, this is embarrassing, but I used to say I got married to my career.
1: Why is it embarrassing to say? 너무 멋진 커리어 어머니잖아요.
0: 일과 결혼을 했다는 뭐 그런 말을 농담처럼 하고 나는데 그 저의 일터의 대부분이 바로 이 TBS였기 때문에.
1: Your life. 선배님의 인생 아니겠어요? 아, 진짜로. It's part 네. of my life too.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TBS 참 이러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이래서 항상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We're all thinking the same.
0: 그 굉장히 놀라운 건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TBS EFM을 계속 응원해 주시고 TBS도 마찬가지고
1: 지금까지 이렇게
0: 청취해 주신다는 yeah.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1: Don't cry. No, love fantasy. Ask it. 나 방금 드금한 거 보셨어요?
0: Grateful.
1: Yeah.
0: 드금이요?
1: 저 절대 음감으로 좀 밀고 있거든요. Yeah, I'm really talented. I'm very natural at this. Yeah.
0: Thank you so much.
1: 여러분들, 우리 큰별님이 울지 않게 메시지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 주하송님께서 크리스티나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어요.
0: 반갑습니다.
1: 아, 그리고 아 맞다. 우리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2: 맞아요.
1: We don't have time for being all these like emotional. We actually have this quiz that we have to guess, right?
2: That's right.
1: 좀 어려운가 봐요.
2: A little bit. 네, so let me just recap the question.
1: Yes,
2: a little bit. Although I was actually surprised to say that the quiz is going to be about myself. 그 질문 자체가 나.

0: 아에 대한 거를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본다는 게 굉장히
1: Of
0: 신선했는데요.
1: course. 늘 이런 컨셉이에요.
0: 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서머 PD한테 아주 딱 맞는 코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뭘 여쭤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아주 핫한 연예인들에 대한, 제가 그 지금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 코너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1: 아, 너무
0: 그래서
1: 잘하고 있죠.
0: 거기에서 이제 요즘 핫한 연예인들이 왜 트렌딩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던 와중에 제 마음속으로는 이한 가수분이 떠올라서 제가 속으로 숙성된 크리스티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바로 그 가수가 누구였을까 좀 여쭤봤었죠.
1: And I actually know the answer.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like, I just had to ask her during the song break. So I know the answer. 여러분, 부럽죠, 부럽죠?
0: So who is this ultimate heartthrob? That's actually a clue. 과연 이분이 누굴까? 우리 심쿵 유발자.
1: 그렇죠.
0: 가장 가까운 번역은 아마 그게 아닐까. 저희가 heartthrob라고 하면 보통 생각나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우리
1: 정답들이 막 오고 있기는
0: 보고
1: 해요.
0: 있어요. 서머 PD는 이덕화 선생님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1: 아이고 배야. 낚시 한번 갈까? 아니 또 이제 because you told me that it made you feel like that you were dating yourself. So I was thinking, oh, maybe someone like extremely old.
0: This person is actually extremely old when he was active, and then also a rock singer, right?
1: Oh yeah.
0: 힌트를 조금
1: 든.
0: 더 드리자면
1: 이게 그분의 제일 유명한 노래 중에서 첫 번째면 든. 이것만 듣고도 막, 이 노래 이렇게 맞추시는 분은 음악 천재입니다. 든. 아시죠? 이 노래랑 바퀴가
0: 그 음이
1: 바퀴가.
0: 딱 맞나요?
1: 든. You will find out.
0: Pitch perfect.
1: Yeah. Some answers. 2854. 소지섭, 요즘 김부장 열심히 보는 중인데, 저희 부부
0: Oh.
1: 대공상은 김부장님이세요라고 하는데, it kind of makes sense, right?
0: Hannah, one thing to clarify is that this person is not 북부대공상. 제가 북부대공상을 소개를 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분은, 북부대공상이
1: 아무 관련해서 진짜
0: 아닙니다.
1: 완전 랜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괜히 이거 헷갈리시면 안
0: 아,
1: 돼요.
0: 죄송합니다.
1: That's
0: 제가
1: such a random character indeed.
0: 좀 혼란을 일으킨 것
1: Oh, I
0: 같은데요.
1: love the twist. Yeah, I love it. 이게 좀 쉬우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참고로, 외국인이에요. 우리 선샘모닝그룹께서도 북부대공상 차가운 인상인데 자꾸 끌리는 싱어, 한분 계신데, 우리 알렉산더 사나현 오빠, OPPA. 외국인이긴 하네요. 네.
0: 외국인 맞고요.
1: 네.
0: 알렉산더야말로 아랍상이죠.
1: 완전 아랍상이죠, 그쪽은. 영신이님께서는요, 크리스티나 피디님, 썸 피디님, 심쿵, 신성우 가수님, 내가 항상 여기, 서울에서 약간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0: 매우 비슷합니다.
1: 아니, 그 저랑 말고. 정답이랑. 약간 발라드 록
0: 있어요.
1: 가수잖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근데 the person that Christina is referring to is not exactly a ballad rock singer. It's actually like a grunge rock singer,
0: That's
1: right?
0: right.
1: 예전에 굉장히 90년대 여러
0: 맞습니다.
1: 이제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싱어입니다.
0: 그래서 that's exactly why it's called a heartthrob. 그이 heartthrob의 그 약간 명찰을 달고 계신 분 같은 그런
1: 그렇죠.
0: 분이라고 할수 있죠.
1: 나는 핫드로브다. That's me. 던.
0: 하나
1: 던.
0: 더 하시죠.
1: 땅. Okay,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You know, we're gonna actually listen to a song and check if my pitch actually matched this song. 문자번호 #1013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 딴. 제가 했잖아요. 완전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꽁짝 느낌이 있네. 하지만 then 이걸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Let's take a listen. This is Nirvana. Ooh, hint right there. Come as you are. Then.

0: Come as you are.
1: 쿵쿵짱 들어가니까 약간 다른 노래 나와야 될것 같아.
0: That was Nirvana with Come As You Are. And we have more answers that are coming in. Hey, 8955,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the answer. 이현우, 널 떠나가나요? 이현우일까요?
1: Me. 맞죠?
0: 완전 퍼펙트한 컴비네이션. 완전 콜라보가 너무 잘 됐다.
1: 아, 네. 이현우님 제가 종종 만나는데.
0: 그것도 있잖아요. Don't go, 이거. 날 떠나가나요?
1: Don't go.
0: 와, 역시 선배님 감사해요. 이렇게 맞춰줘서. 이현우 씨 어떠신가요?
1: 아, 이현우 선생님 너무 멋있죠. 네,
0: 아유.
1: 선생님이 자동으로 붙는 좀 그런 연배가
0: 내가
1: 되셔가지고.
0: 언제부터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우입니다. Dr. Paper says, 정답은요, Kurt Cobain이에요. 저 오늘 너바나티 입고 왔다요, 왔다요, 라고 해주셔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진짜
1: Oh
0: 여기
1: my.
0: 널바나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회색 티셔츠를
1: Really?
0: 입으셨는데, 정답인가요?
1: That's exciting to learn.
0: 정답인가요?
1: Can you believe it? Believe it or not? That is absolutely the correct answer.
0: 딩동댕! 여러분들 진짜 천재 아니에요? This question had too many twists that made you feel really confused, but you managed to come up with the answer.
1: 야,
0: 정답은
1: that's
0: Nirvana의
1: incredible.
0: Kurt Cobain이었습니다. 왜 그런
1: 맞습니다.
0: 생각을 하셨어요?
1: So, in my defense, I have to say, I think the reason why I thought of him was because we call him the ultimate heartthrob. 이
0: Makes sense.
1: heartthrob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난 거지, 제가 성숙하여서 생각이 난 것이
0: 그럼요. 근데 저는
1: 아니었다라고
0: 성숙해서
1: 말해
0: 생각이 나긴
1: 봅니다.
0: 해요. I think about Kurt Cobain quite often. Because I do enjoy listening to his music.
1: Of course, this is particularly your type
0: Oh,
1: of
0: yeah, absolutely.
1: genre,
0: I'm all about
1: right?
0: rock. Yeah. 그래서 저는, I did mention to our listeners that, you know how people say, oh, although I'm aging, you know, I have this young spirit inside me. I told them that I veto, that I don't agree at all because I'm maturing myself inside as well. 저는 소녀 감성이 이제는 없어요.
1: I think that's such an interesting
0: 예.
1: concept.
0: 저는 안에는 소녀 하지 않거든요.
1: 정말 독특한
0: 예.
1: 인종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0: But the reason why I'm mentioning this is that you totally have that young spirit inside you. 선배님은 진짜 소녀의 끝판왕이거든요. 진짜.
1: 소녀인지는 모르겠고, 이제
0: 아내가 완전 그 여린, 그막 애린 그게 있어요.
1: 에린도
0: 예.
1: 있어요. 아, 좀 이게 숙성이 미처 되지 않은 그런 장 같은 느낌이랄까?
0: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따뜻한 느낌이에요.
1: Ah,
0: Because, like, normally when you
1: 감사합니다.
0: don't speak, like, I don't know. It was just my impression. I kind of felt like you're a cold kind of a person. 그래서 아 뭔가 좀 차가운 여성분이시네.
1: I get that a
0: 가슴이
1: lot,
0: 차가운
1: actually.
0: 여자. 아무튼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가가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친해지다 보니까 세상 이렇게 따뜻하실 수가 없어요.
1: 아유,
0: 예.
1: 감사합니다. 여름에 덥겠네요, 따뜻해서.
0: 아이고 이런 따뜻함이면은 계속 여름이어도 돼요. So, more messages. 평양냉면님께서, 이 노래는 라디오에서, 저좀 신났나 봐요.
1: I can tell.
0: 네, 라디오에서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they are referring to the song that we played, Come Together by Nirvana. But don't we play this song quite often here
1: This
0: on
1: is a
0: TBS
1: very
0: EFM?
1: popular song that you can hear quite commonly on all kinds of radios, but I suppose what they're referring to is it's even more exciting to listen to it on Morning Groove.
0: 이렇게 따뜻한 여성. 항상 따뜻하게 해석하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Because these kind of musics I love so much, so you'll be able to hear them a lot here
1: 네,
0: on Morning Groove.
1: 평양냉면님.
0: 네. 이 노래도 유명하잖아요. 땅. 제가 이걸로 시작했지만, 땅땅, 짜장짱, 땅. 이거 아닌데. 그거, 이거 다른 노래인데. Okay.
1: Now you're confusing me, actually.
0: I'm confusing myself.
1: You're confusing all the listeners.
0: Yeah, I'm so sorry for doing this.
1: Moving on.
0: 제가 처음으로 헷갈렸어요, 제 스스로가. 뭐, 어쨌든. 지니 모닝그루버 says, 크크크, 써머피디님, 텐션 더 업되신 듯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때요? 평소보다 좀더 업된 것 같아요?
1: Yes, absolutely.
0: It's all you.
1: It's actually difficult to handle at this time of hour a little bit.
0: And I'm loving that.
1: Me too.
0: 제가 선배님의 어떤 그 presence 때문에 이렇게 좀 신이 많이 났어요. It's all because of your presence that got me extra, extra excited.
1: But summer has kind of like that energy that, I don't know, it somehow permeates and then it affects other people in a positive way. 저는 썸머같이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 아닌데 옆에 있다 보면 이제 함께 같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0: 좋아요. It's funny that you say that because I get energy from other people too. 저는 그래서 에너지 뱀파이어거든요.
1: Interesting.
0: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더 신나서 누가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그러면 와, 이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1: Yeah, that's exactly why you're this hyper this morning, right?
0: Yeah, exactly. Hyper is the right word.
1: I'm following you as well.
0: 선쌤 모닝그룹께서 크리스티나님의 퀴즈가 썸머누나의 TMI 퀴즈보다 더 어렵네. 크크크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오래 고민하셨 right?
1: 그렇죠. 제가 좀 트위스트가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네. 뭐 그래도 다 이렇게 잘 맞춰주시니까
0: 그럼요.
1: 감사합니다.
0: It's fun. 그리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기억에 더 잘 나요.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remember longer than you would expect if it's difficult.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어디서 무슨 일하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So what are you doing these days? Where are you?
1: That's right.
0: Where can we find you?
1: I'm actually not too far from TBS. It's a different neighborhood, but there is a broadcasting station, and I am producing a show there as well. 다른 방송사에서 지금 또 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라디오 방송인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 TBS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즐겁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Yeah, you look really I don't know. 편안해 보여요, 좀. 약간 방송국에서 저도 몇 번 마주쳤었거든요.
1: 네, 그렇죠.
0: 몇 번이 아니라 뭐 일부러 뭐 자주 마주치기도
1: 그렇죠.
0: 하고 했었는데.
1: 썸머가 막 부르기도 하고.
0: Yeah, and it was so much fun running into her at a different radio station.
1: That's right.
0: Yeah, it's a weird feeling.
1: It's weird and also at the same time, very grateful that I have friends
0: I know.
1: That I can talk to at a different station as well. And also the fact that these friends come to this other station to support not only the station itself, but me as well.
0: Yeah, of course. It's all you, Christina. Oh,
1: 그 다른 방송사에서도 그 와주셨던 많은 가수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0: 크리스티나
1: 전하고
0: 다 출연하셨습니다. Including 손태진, Kevino, Alexander, 등등등.
1: Greg, actually also came.
0: Yes.
1: Julian Quintard.
0: 다 예전에 제가 딴 프로 했을 때 나왔던 그 친구들.
1: 네, 저희가 항상 TBS EFM에서 언제나 늘
0: 의리
1: 만나던
0: 남들이에요.
1: 의리 남이죠, 네, 진짜.
0: 의리의 가수들입니다, 진짜.
1: 맞아요.
0: 우리 Ben Sparrow said, let's listen to We Are the Champions or the 주제곡 of old K-drama 마지막 승부 that older K-generations liked. 라고 해주셨는데, okay, we'll find that song for you for our closing time.
1: It Can you actually, believe it?
0: Yeah.
1: It's already closing time.
0: 단단한 closing. 아,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항상 이제 뭐 어디 문 닫을 때 그 노래 이제 많이들 틀었었는데 예전에. 그쵸?
1: Sadness.
0: Is there any last words that you want to say to our listeners?
1: Invite me again. I am happy to come. And when I get the opportunity one more time,
0: Yo, come again.
1: I will not be late.
0: Yo, come as you are. La fantasy. 여러분들 오늘 많은 노래들 기억하고 흥얼거리시겠다. 오늘 덕분에. 그쵸?
1: 어떻게 이게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겠어요? It'll be engraved in your memories for a very long time.
0: 주입식 교육이에요.
1: Definitely, yeah. I can tell. I hope all of you guys have a wonderful weekend. And then come meet Summer again next week. And continue to support TBS as you all have been doing. It was my pleasure to be here and I hope I get another opportunity. 오늘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0: Thank you. And send lots of love for Christina PD님 as well. 선배님도 많은 서포트,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고요. Looks like we have to say goodbye from here. 마지막에 Goodbye Morning Groovers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Of course.
0: This has been Summer and Elegant Christina Saw.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Goodbye,
1: Bye, Morning Groovers. Goodbye.

kind of is studying abroad, going studying abroad with family, kind of, right? But while I was in college, right, I actually dreamed of coming to Korea as an exchange student.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 역시 유학 아닌가요? 그죠? 그동안 그때는 이 한 학기 동안에 이 교환학생을 와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 와서 한국의 대학교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I wanted to do this exchange program and spend a semester here in Korea experiencing campus life here. It never happened, you know, but still one of those what ifs, you know. 한번 해봤으면 되게 재밌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나 지금이나 유학은 대단히 큰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원대한 꿈을 갖고 낯선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No matter how times change, you know, studying abroad, it still is a pretty big step, you know, choosing to leave everything behind, everything that is familiar behind, you know, to chase a dream in a new country. It takes a lot of courage and also a little bit of faith as well. 그래서 오늘은 이 유학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유학, 유학. Studying abroad, 유학. 여러분들 유학을 가보셨거나 또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들의 유학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or seriously thought about it? I'd love to hear your stories, your dreams, or even the opportunities you might have let slip away. Yeah, those kind of stories are great as well.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Friday Show, 오늘 또 바통터치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운드바이트가 나간 다음에 바통터치 이어질 예정인데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바통터치 또 후보곡으로 일단 세이브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곡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Okay, let's get to a song and talk more about 유학. This is AHA, The Sun Always Shines on TV.

Aha, the sun always shines on TV. So Friday's show, since our soundbite, the second installment of a soundbite, has someone who is preparing to study abroad. So gave me an inspiration for this topic, studying abroad. Since I was, you know, studying, you know, living in the States since high school, I've seen a lot of 유학생s. 유학생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하나같이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they love the place. 진짜 유학 오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유학 안 왔으면은 정말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they were really worried about, you know, the economic aspect. 유학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굉장히 여유가 없는 유학생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So, you know, I saw them kind of struggling with their economics. And, you know, because 유학생 status, you can't really find a part-time job, even legally, that is, right? 물론 약간 뭐 다른 방법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most of them were really strapped with, you know, cash.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쪼들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는데 but still, they were really loving every minute of it because, you know, I guess they were, most of them were having hard time in the education system in Korea. 한국에서 굉장히 뭔가 아 공부가 너무 힘들고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유학을 왔다라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So in my personal experiences, I think most of them felt like it really turned out well for them. And it was a big decision to make and could be a very turning point, sort of a watershed moment in their life. 뭔가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또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유학이라는 거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fascinating한 그런 topic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So,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유학을 가보시거나 또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셨는지 그런 것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김뜻돌의 노래입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

김뜻돌 비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 였습니다. So, studying abroad, 우주정님께서 오픈 채팅방에서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2008년 올림픽 전에 유학을 했습니다. 당시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립네요. So I studied abroad in China before 2008 Olympics. It was a tough time back then, but looking back, I really miss it. 중국 물가도 오르고 이전만큼의 낭만이 없어요. 그땐 모두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Prices have gone up in China, and it just doesn't have the same charm anymore. Back then, almost everyone got around by bicycle. 그렇군요. 2008년 전에 중국에 유학을 가셨으면 상당히 일찍 가신 거 맞죠? I'm not sure how many people actually went to China to study. 미국만큼은 많이 안 갔지만 그래도 많이 갔긴 했겠지만 But I guess, you know, times have definitely changed in China as well. 뭔가 자전거를 막 이렇게 타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영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You know, I've never actually been to China before. 한번 가려고 비자까지 다 받았었는데 I think there was some weather issues back then. 뭔가 이렇게 날씨, 허리케인, 뭐 태풍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You know, I couldn't really make it there because I think due to some situation, some extreme weather situation. 한번 언젠간 꼭 가보고 싶긴 한데, 감사드립니다, 우지종님.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Because usually when you study abroad, there are usually a certain subject that you want to really study abroad for. 뭔가 어디에 가서 꼭 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보통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그냥 가서 language 먼저 코스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죠. Or the other way would be to kind of study the language first and then see what happens, you know, see what kind of, you know, hooks you in, right? 감사드립니다, 우주정님. 신청곡을 함께 주셨는데요. 신청곡은 등려군의 천밀밀 어울리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hat was 이승연의 꿈의 거처입니다. So, Benny님께서는 I never studied abroad, however, I'm seriously thought about it if the opportunities bring us to me. I wonder how the situation is in the Philippines, whether students in Philippines, do study abroad quite often. Is it something common or, 한국의 그 사정과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베니님께서는 아직은 이 유학을 해보진 않았지만 가능하면은 기회가 온다면 해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이씨 아무래도 이제 나라마다 다 그런 어떤 유학에 대한 그런 이 시선이나 이 문화가 굉장히 다르겠죠. I think there was a big boom in Korea. I think probably in the mid or eight late 90s 아마 90년대 중반이나 그쯤에 이 유학 붐이 한번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Because I was in the States back then, right? And I witnessed a lot of 유학생 coming in during those period. 그때 한 번에 또 붐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죠?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죠. This is Van Halen, Dreams.

couple of tracks, Van Halen, Dreams, and the Shiny, 초록비였습니다. So speaking of studying abroad, Score Wisdom 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미국에 계신 지인분께서 유학을 권해주셨어요. 사시는 곳 근처에 좋은 공대가 있고 가디건 역할도 가디언 역할도 해주신다고 하셨었죠. 제가 가디건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디건 이런 망언을 죄송합니다. 가디언 역할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IMF 상황 이후 좋지 못한 상황이기도 했고 제가 다니던 학교 교수님도 좋은 환경을 제시해 주셔서 국내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Around the time I graduated from college, someone I knew in the States encouraged me to study in the U.S. There was a great engineering school nearby and even offered to be my guardian. And I thought about it for a long time, but the economy struggling with the IMF, you know, with everything like that, I decided to stay in Korea. 남편은 너 미국 갔다 왔으면 영어 진짜 잘했겠다 하고 종종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럼 남편이랑 이런 대화를 안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My husband sometimes said you probably be fluent in English if you gone to the US and I always reply maybe then we might not have never met and we might not be here right now. 돌이켜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그렇군요. A lot of, you know, people actually back then, you know,

IMF, they were preparing to go abroad, and situations like IMF must have prevented a lot of people from going abroad. 그런 상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And then, those what ifs, right? What if?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죠. What if I've gone,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남편분하고도 안 만나셨을 수, 못 만나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 유학을 생각했다가 이제 포기하는 일도 상당히 힘든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1, 2부 랩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입니다. Girls in their summer clothes.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and the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the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the 2 a.m. Yes, we are streaming live through Boinen Radio as well. Just search TBS EFM live and come join us.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and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QT님들 for a while. Of course, you can message us at the #1013, which will cost you 51 and 100 won for longer ones. So, last Friday was our first installment of Soundbite, and I handed the mic to our high schooler reporter, Jian. 지난주 여름방학 스페셜 세그먼트 Soundbite 잘 들어보셨나요? 지난주 내용은 또 유튜브 버전으로, 영상 버전으로 이제 저희가 편집을 해서 TBS FM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또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최초의 이 리포터 코너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리포터가 고등학생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쁜 방학을 보내면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Please consider that our reporter is just a high schooler, so there's some you know shortcomings with her reporting, but she is you know doing this for the program amidst a very busy schedule during the summer. 그래서 이 코너를 통해 우리 고등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그들의 꿈과 음악, 또 힘든 점은 조금 어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Through this segment, I hope we'll get to hear the voice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dreams, the music they love, and the challenges that they faced. 이번 주 인터뷰에는 약간의 노래까지 불러주셨는데 그 노래의 수준이 정말 아무튼 들어보시면 압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기소개랑 나이랑 이런 거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예슬이라고 하고요. 지금 만 16살인데 내일 17살 되고요. 저는 뮤지컬을 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2: Yesir wants to be a musical actor and has been focusing on her musical career for years. I asked her why she started wanting to become one.
1: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뮤지컬 위키드를 보고 그 디파인 그래비티를 보는데 와 저거 진짜 멋있다 나 저거 하고 싶다 해서
0: 그 노래 진짜 멋있긴 해.
1: 그쵸
0: 맞아.
1: 그거 보고 뮤지컬이 하고 싶다고 결정해서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해서 부모님도 밀어주시게 되셔서
2: So she started dreaming of becoming a musical actor in sixth grade when she saw Defying Gravity from the musical Wicked live. Musicals theater is such a niche area of arts. It really seems like their own magical world. In Yesir's perspective, what differentiates musicals from other music genres?
1: 뮤지컬은 그 감정이나 표현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할수 있는 음악 장르잖아요.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장르에 비해서 전달력이나 뭐 표현력, 감정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2: Oh, so the maximization of emotions musicals require is what draws her in. Since musical theater really emphasizes communications and the expressions of emotions, she finds it to be a very fun and attractive genre of music.
0: 저도 이제 뮤지컬을 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약간 저는 그런
2: I also
0: 신뢰도 있다
2: personally had a
0: 보니까
2: time
0: 그런
2: when I wanted to pursue
0: 뮤지컬과
2: musical
0: 약간
2: theater as my career.
0: 상반된 그런 걸 표현해야 될때 약간
2: For me, I
0: 뭔가
2: always
0: 신뢰도가
2: struggled
0: 그런 거에
2: with being
0: 생기는 게 있을까요?
2: overwhelmed by the depth of the
0: 어떤 경험이
2: emotions I had to
0: 있을까요? 그런
2: convey.
0: 경우에서
2: Was this a common experience for her as well?
1: 제가 예고 입시를 할때 브리스라는 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곡이 아무래도 니나가 약간은 실패하고 온 뒤에 이제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내가 예고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들이 조금 더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노래 때문에. 실제로 생기는 불안을 연기에 써먹으면 조금 좋으니까, 이 불안을 억지로 없애지도 못하고.
2: Breathe from the musical In the Heights is such a difficult song to convey well. It holds so many deep emotions and sadness. In Yesir's art high school preparation journey, she found herself empathizing with Nina, the character singing the song, as the song is really about self-doubt and guilt. She often imagined herself getting rejected from the high school she's applying to, but chose to actively use that very anxiety to incorporate into her acting. It's a common way musical actors express emotionally heavy music, drawing from their personal experiences. So, to her, it's both a stressor and a stress reliever, music.
1: 요즘 J-pop을 조금 듣고 있거든요. 조금 신나고 업비트인 J-pop을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나도 활력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J-pop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mproving her mood recently. What kind of music was she into before she got into musicals?
1: 뮤지컬을 시작한 게 초6대라 이게 사실 전에 듣던 음악은 거의 막 디즈니, 픽사 이런 노래만 거의 들었거든요. 막 트롤 이런 거 있잖아요.
2: Since she started musicals when she was pretty young, the only music she really listened to before was Disney music or like Trolls OST. Then I asked Yesir if she has a song that really brings back a specific memory or thought or maybe a past situation.
1: 뮤지컬 음악을 듣다 보면 그 뮤지컬이 하던 당시에 그 공연장의 냄새나
0: 냄새.
1: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힘들었던 시기에 들었던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듣다 보면 약간 그때 힘들었던 게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2: She doesn't have a specific memory she can name, but songs she listened to when she was at her low reminds her a lot about her struggles and musical numbers she listened to in the show.

0: don't.
1: Oh my god.
2: That was the song Astonishing from the musical Little Woman. What about the song really stood out to her?
3: 근데 이 노래가 어떤 부분이 좋아요?
0: 저도 막 자퇴도 하고 또 뮤지컬로 유학 간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 작은 아씨들에서 보면 그 시대의 여성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러는데 이 어스터니싱을 부르다 보면 저도 이렇게 저처럼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더 다져지는 것 같아요.
3: 학교 자퇴 유학 얘기 나와서 그런데 혹시 학교를 자퇴
2: Yesil mentioned dropping out of her arts high school to focus more on pursuing a musical career. Homeschooling can be less demanding, but it is really self-driven and independent. Those who don't have motivation really find it difficult to maintain a productive homeschool lifestyle. Let's listen to her experience with homeschooling.
0: 물론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면 엄청 열심히 했지만 막 의지가 엄청난 게 아니면 조금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학원을 다니는 게 저한테 좀 도움이 됐어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멋있네요.
0: 아유, 그러면...
2: When she gets tired, she gets a little lazy, but taking classes at academies helps her stay on track. So even now, she's enrolled in different academies to stay disciplined and avoid getting lazy. So she's actually exposing her to different genres as well. Applied music and musical numbers really do seem like different types of art. What does she feel engaging with both?
0: 실용음악은 음악을 다양하게 갖고 노는 법. 뭐 같은 소절이 반복돼도 이걸 다 다르게 다른 디테일을 살려서 불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스토리텔링에 집중하고 실용음악은 음악에 집중하는 거죠. 질문이 뭐였지?
2: So yeah, musical numbers and popular music really emphasize different things. For example, in musical numbers, they really emphasize storytelling, whereas in popular music, the music itself is more emphasized. And that's what makes both of them so interesting and intriguing to Yesil. I asked her to sing a short part of a pop song she's been working on to wrap up.
1: 한 소절?
0: 한 소절? 아니, 안 될 것 같아.
1: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0: 아니, 뭐, 원래 이걸로 콩쿠르 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헷갈려서 안 나갔어.
2: If you don't mind, can it be, yeah.

0: 스크롤링을 하면서 유학을 준비하는 모습이 또 자신의 미래를 씩씩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훌륭하고 또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미소를 또 짓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오늘 인터뷰의 예슬양은 뮤지컬 콩쿠르를 거의 뭐 휩쓸다시피 한 엄청난 뮤지컬 배우 지망생입니다. 아마도 잠깐 들려준 노래를 뭐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So yes, our interviewee is an incredibly talented and aspiring musical actor who has practically swept the musical theater competition circuit. You could probably already tell from the short clip of her singing, right? So best of luck to Yesir with her musical endeavors and overseas. And hopefully next time we'll see her, we'll be on stage. 다음 기회에 우리가 예슬양을 볼수 있다면, 성 예슬양인데요. 볼수 있다면 뮤지컬 스테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d again, thanks to our high school reporter, Jian, and again to interviewee number one, Yesir. Can't wait for the next week's interviewee on third installment of Soundbite. 그렇다면 오늘 준비된 바통터치 시간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re, make it. Yeah. I'll do it. I'll turn it. I'll get off at your.

It's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the Patong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once we cue up a track, it's over to you to pick the next song to cue.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some connection to the track we played. 좋습니다. 급하게 바통 터치로 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요. We gotta do what we gotta do, right? 그래서 사실은 신청곡이 바통 터치 신청곡 후보곡이 한 곡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곡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곡이긴 합니다. Score Wisdom님께서 아까 she talked about her experience of almost going overseas to study. 거의 유학을 할 뻔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요. 김동률의 동행이라는 곡이거든요. 오늘 시작곡이 되겠습니다. 김동률 동행.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곡으로 이어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곡 보내주십시오. Here we go. 김동률 동행.

That was Kim Dong-ryul Dong-aeng. Apparently, a live version didn't really intend it to be the live version, but it turns out like that then. 좋네요, live version도, 그죠? 좋습니다. Before moving on with another selection, 이 사운드바이트에 대한 그 feedback을 많이 주고 계셔서, okay, let me actually delay that. Let me just postpone that to the beginning of part 4. 이따 4부 첫 번째 시작할 때 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운드바이트에 대한 그런 feedback을 많이 주고 계셔서 proper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죠? 제가 그래서 하나 연결해봤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곡을 들으니까 이 2호 공감의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생각이 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왠지 이어서 듣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계속 이어주시고요. 2호 공감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Welcome back to TBS EFM 101.2, 101.3. This is your DJ producer EQ. 4부로 돌아왔습니다. So our button touch segment on the way. But before moving on, as I said, I want to get to some messages, some feedbacks from our listeners regarding our second edition soundbite. 오늘 방송드린 사운드바이트 두 번째 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5750님께서는 와, 예술 친구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요? 멋지네요. It's kind of, you know, out of blue, out of nowhere kind of singing, huh? 근데, 아, 잘 못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멋지게 부르는 모습이 너무 좋죠. 멋지죠. 괜히 배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5750님 감사드리고요. 헤일리님도, 아, 그쵸. 예술 친구 너무 멋져요. 라고 이렇게. 리포터 지안 발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헤일리님. Relay that message to her as well. 헤일리님 감사드리고요. 베니님 역시 Soundbite today is so good. Upon checking, it's actually up on the TBS EFM YouTube channel since it's now available if you missed it. Yes, as I said, the first edition of Soundbite is on our YouTube. I made it into a... You know, sort of a video version of it. 영상도 약간 추가해서 좀 더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So if you're interested, YouTube, go to TBS EFM YouTube channel. You'll find the first edition. And 오늘 두 번째 방송했으니까 또 유튜브 영상 열심히 또 만들어 봐야죠. 보글님 역시 와 하이스쿨 인터뷰어 팬 됐어요. 인터뷰이도 웬만한 어른보다 야무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Bogulim has become a fan of our reporter, Jian, a high school interviewer. And the interviewee is, sounds as good and as mature as any adults. 그죠? 예슬량도 뭐, 이 노래 자체가 그냥 프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Bogulim의 메시지 역시 예슬량도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글님께서 연결곡 보내주셨는데 연결곡에 대한 딱히 어떤 설명은 없으셔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글님 has sent in his connection song. It's a Francois Hardy and Iggy Pop I'll Be Sing You 그 곡인데요. 김동률 동행 그 다음에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그 다음에 I'll Be Sing You 또 이기팝과 뭐 프랑스와 아르디의 동행 두 굉장히 다른 뮤지션의 어떤 동행 그렇게 아마도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 I'm assuming that the connection was made because the Iggy Pop and Francois Hardy sort of a companionship, musical companionship. So kind of connecting to 김동률's 동행 그 해몽이 맞나요?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글림's connection song, Iggy Pop, Francois Hardy, I'll Be Seeing You.

That was 처음 만날 때처럼 잔나비였습니다. Wow. I know the, you know, of course, the original version of this song, right? 정말 제가 굉장히 그게 아마 almost like a early 90s that it was released, I believe, right? 근데 와 잔나비 버전도 참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신청해주신 베니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갈까요? 오늘 connecting song. Before moving on, actually, a message from one of our YouTube listener, 해림님인데요. 해림님께서 아까 그 예슬 친구가 불렀던 사운드바이트에서 그 곡 이름이 뭔지 여쭤보셨는데, It's a Lady C, if you don't mind. Lady C, L-E-D-I-S-I, I believe R&B singer, if you don't mind. 틀어드릴까 했었는데, We don't have it on our database, unfortunately. I'll try to get it for next show, possibly. 감사드립니다. 계속 갈까요? 5750님께서 동행을 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 That is so true. 그죠? It takes two to tango라는 표현 있죠. 두 명이 있어야지 두 명이 있어야지 탱고를 추지. 그죠? 두 명이 있어야지 동행을 하지. 그죠? 적어도 두 명이 필요한 어떤 작업입니다. 작업이 아니라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성시경 아 방금 한 말씀은 제 말입니다. 이 오칠오공님의 말씀이 아니고 두 사람 성시경 신청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was 성시경 두 사람이었습니다. Connection made by 5750님. So let me wrap up with a story because we were talking about studying abroad. 오늘 유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예술 친구 역시 뮤지컬 공부하기 위해서 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I was inspired by our interviewee number two from Soundbite, Yesir, who is is actually homeschooling herself, trying to go abroad to study musical. 익명의 청취자님으로 소개되시길 원하는 분이 주셨는데요. He wants to remain anonymous.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수능을 원 점수보다 많이 못 보고 재수가 싫어서 점수에 맞춰서 꾸역꾸역 대학 진학을 했어요. I didn't do well on the college entrance exam as I hoped, but I didn't want to retake the exam, so I went to a

university that matched my score. 그래서 신입생 시절 신나는 2002년 월드컵을 즐긴 후 2학년이 되니 뭔가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만족스럽지 않은 대학 타이틀과 전공 등등 때문에요. After enjoying the excitement of a 2002 World Cup as a freshman, I started feeling a bit empty in my second year. I wasn't really happy with my university, nor my major. 그러다가 발견한 재학 중인 학교에 미국 복수학위 프로그램. 한국에서 2년, 미국에서 2년 공부를 수료하면 두 학교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학교 성적순, 토플 점수 기준 선발이었습니다. Then I discovered this dual degree program from my university. So 2 years in Korea and 2 years in the U.S., earning degrees from both universities. After taking a semester off to prepare, I was accepted and studied at a state university in rural America from 2005 to 2007. 그렇군요. 한 학기 준비해서 합격해서 2005년, 2007년 동안 미국의 시골에 그래도 그 지역 명문이었던 주립대에서 undergraduate degree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타국에서 혼자 살면서 외국어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유. 그래도 그때 만난 친구들이 현재까지도 소중한 자산이랍니다. 그렇군요. So, I was off to America, right? And living alone in a foreign country and studying in English wasn't easy, but the friends I made, there are still some of my closest friends today. 그렇군요. 그런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굉장히 멋지네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니까. That was really destined to be your pathway, huh? I guess. 또 그렇게 뭔가 편하게 학교 다니실 수 있었는데 뭔가 something I guess sparked in you that you want to I don't know go a different route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또 순간이 있으셨고 그런 또 거기에 그 순간에 또 이렇게 이 용기 있게 행동을 하신 거네요. What if는 적어도 없었잖아요, 그죠? 하신 거니까 그대로 실행을 하신 거니까 멋진 스토리네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So, that's, I feel like we're going a full circle talking about 유학 and talking about the 예슬 학생 and then talking about another 유학 story. 정말. 감사드리고요. 스카프드론 낙타님은 유유까지 읽으신 PD님. 맞아요. 사연 보내주실 때 유유 많이 보내시군요. But I cannot really omit those kind of emoticons or you know whatnot. 왜냐면 they're part of the story. 그 스토리의 일부분이잖아요. 사연에. 좋습니다. 마지막 곡은 동행이라는 의미에서 또그 듀엣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박정현 씨와 또 임재범 씨 함께 그런 곡입니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고요. 큐티님스, have a great weekend.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Here is 임재범, 박정현, 사랑보다 깊은 상처.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0: 天涯放映厅。

分手，就在今夜，好。

remembering how good we feel when doing something that we don't want to do, like workout afterward, but we're excellent at remembering how hard it looks before we even get it started. So today, if there is anything that you have been putting off, just try borrowing a little happiness from your future self. 다 이제 좋은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하는데 우린 주로 어려운 점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 그 좋은 느낌을 조금 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in the studio. 오늘 역시 생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Morning Groove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So find us on YouTube by searching for TBS EFM on YouTube to watch us live. Live, live, live. 아 그리고 또 한 번 언급 한번 해볼까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공의로 오는 전화 받으셔서 모닝그룹 청취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청취율이 대단히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TBS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또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모닝그룹 듣는다고 말씀 부탁드려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 me check your messages now. 또 누가 morning groove 듣고 계신지 인사 많이 건네주세요. Just like young H morning groover, 우리 반장님이시죠.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빠바밤 굿모닝 까꿍 오늘 우리 썸머 크리스티나 피디님 게스트로 나오시는 거 맞죠? 너무너무 설렌 나머지 저도 잠 못 잤어요. 빨리 뵙고 싶어요. 행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somebody is excited about today's special guest, Christina. 맞아요. I think she's on her way at this moment. 오늘 운전길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It's raining outside. It's actually pouring raining at this moment. So Please drive safely. 또 안전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나 피디님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오고 계시는 길에.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 Dr. Paper 상민님 greeted me. Good morning. Thank you. Thank you. 조국 모닝 그룹 Good morning.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제는 일하면서 간만에 비를 거의 안 맞고 일해서 행복하게 아침을 맞이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모그 가족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yesterday I didn't get any rain, so I was able to work nice and dry. 그래요? 주로 비를 맞고 그러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 뭔가 일하는 그 컨디션상 야외에서 일하시니까 우산 쓰고 막 한 손으로만 일할 수 없으니까 그러신가 보다. 아 진짜 이 비 오는 그 요즘 시즌이 뭔가 야속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오늘도 비 안 맞으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퇴근 중이신가요? 조국모닝 그룹어 항상 이렇게 출첵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안전하게도 퇴근 잘 하시고요. 모닝 그룹을 들으시면서 편안한 퇴근 타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Water Tank Morning Groover said 오늘 강원도 출장 가고 있어서 다시 보기로 뵙겠습니다. Oh no! 가지마! Don't go! 가지 마세요! 라고 하기에는 또 출장 가셔야 되고 또 우리 본업이 있잖아요. So we gotta work, you know, we gotta go where we gotta go. If you have to go to Gangwon for your business trip, yeah, off you go. 다시 보기 또 제가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죠 뭐. Yeah, you can always check that out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where I get to upload all of the reruns. 제가 예쁘게 썸네일도 막 제작해가지고 다시 보기 막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TBS EFM 모닝 그루브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인사 건네고 싶으세요? If you wanna greet me, do so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저한테 인사 건네고 싶으신 분, 여러분들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이리로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And also, if you're tuning in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우리 천이송 모닝그룹께서 Good morning! 왜? 공이 전화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회의 중이라도 받을게요. 와 100점 만점 1000점 만점에서 1000점이면 줄어든 거 아닌가? But anyways, I want to give you a huge credit for this attitude. You have like the best attitude ever. So you will pick up the phone call from 02 even though you're in the middle of a meeting. Now that is the attitude. At least during this audio research period, you gotta do that, you know? To give some support for this fabulous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아, 이렇게 약간의 서포트 이런 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모아지다 보면은 언젠간 TBS 방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Morning, Goobers. I want you to get all excited about today's guest. 오늘 아까

게스트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 모닝 그룹을 진행을 하시던 크리스티나 서, the elegant 서 will be joining me in the studio at around 8 a.m. unless she's late. 제가 신신당부했거든요. 7시 50분까지 오시면 좋겠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전하게 오시고 계신 건지, 잘 오고는 계신 건지, 부디 우리 크리스티나 서 PD님의 안전한 출근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빌어 주시고요. So she's gonna be joining me for today's segment, 코인 노래방. 너무 재밌겠죠? 크리스티나 서와 썸머의 collaboration on 코인 노래방.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You know that I always throw you guys a question for 코인 노래방 segment, that TMI quiz. It's not gonna be about me today. It's actually gonna be about Christina today. It's all about her. So she's gonna be throwing you guys that question. So get ready for that TMI quiz as well, everyone. It's gonna be so much fun, everyone. 여러분들, 일단 오늘 들으신 분들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왜냐면 오늘도 재밌을 거거든요. 저만 믿어주시고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비 in the MZ generation as long as you are MG generation. MZ 세대 아니어도 좋습니다. MG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코너예요. MG stands for Morning Groove. 좋습니다. 오늘의 질문 바로 드려 볼게요. 아, 좀 진작 시작할 걸 하고 후회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진작에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것 하나쯤은 있을 것 같거든요. So today I wanna know. What is something that made you think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What is something that you were glad you finally started? 진작에 시작하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거 지금부터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So, to give you my answer, it's kind of hard for me to come up with the answer for this particular question, actually, because I was the type of a person, and I'm still am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always get things started if there's anything that I would like to do.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잘 시작을 좀 하고, 웬만하면 하고 싶은 걸좀다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딱히 뭐가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굳이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면, 독서 이런 거를 좀 일찌감치 시작하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Because I was never interested in reading when growing up as a kid. 저는 밖에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집에서 자꾸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이러는데, 읽자마자 막 잠들고, 막 재미가 없었거든요. But then now I'm all grown up and I started reading. 이제, 좀 사람이 이제, 크다 보면 할거 없고 이래서, 평소에 안 하던 거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몇년 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되게 되게 좋아요. It's a good feeling. You know, accumulating all these different kind of knowledge, getting to know the things that I never got to find out. It's really interesting and it's such an exciting experience. So I thought to myself, okay, maybe I should have done this earlier. Maybe I should have, got interested in reading a little more earlier when growing up as a kid, especially when I was a student. 그래서 학생일 때좀더 많이 읽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 진작 시작할 걸 하고 후회했던 일 어떤 거 있어요? 아, 우리 박은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러닝을 좀더 일찍 시작할 걸뭐 이런 걸까요? 혹시? 아니에요. 그냥, 아유, 이런 걸왜 시작해가지고, 에휴, 내일도 뛰어야 되잖아. 약간 이런 생각인가? 아휴, 어제도 힘들고 힘든 걸왜 하는 거야? 왜요? It's a good feeling. I told you in the opening.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점만 기억해두고 하면 시작하기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의 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작 시작할 걸 하고 후회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de you think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Alright? Alright,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Kygo and Imagine Dragons, Born to Be Yours.

question. 진작 시작할 걸 하고 후회했던 일,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공부요, 공부. 늦은 나이에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머리도 굳은 것 같고. 아, 진작할 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studying. Going to graduate school while working at a company at a late age makes me feel like my head is going to explode. It feels like my brain has hardened too. I should have done it sooner. 근데 이거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게 기억이 잘안 나요. 이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누구를 처음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한세 번은 만나야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배우 같은 경우도 You know, we see a lot of new faces when it comes to actors when seeing all these Korean dramas. Yeah, it takes some time for me to even remember their names and faces. 그래서 아, 그 배우를 저는 검색하면서 드라마를 좀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 사람 아 어디 나왔지? 아, 그 드라마 이름이 뭐지? 아, 그 드라마에 등장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뭐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압니다, 압니다. 와, 진짜 얼짱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despite all that, the fact that you're actually challenging, that counts right. That deserves a big cred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대학원에 등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죠. 우리 얼짱님 다할수 있어요. 우리 얼짱님이 못하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 좀 진작에 시작할 걸 하고 약간 후회하는 게 있다면 저한테 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is something that made you think, oh my gosh,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돼요. 아, 사업을 좀더 일찍 시작할 걸. 아유, 애를 좀더 일찍 낳을 걸.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애는 젊을 때 낳아야 돼. 아, 애를 괜히 낳았어.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씩 후회를 하긴 하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진작에 할걸 싶은 거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It could be anything. It could be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ed to learn. It could be some sort of a workout. It could be about starting a family or not starting a family. I'm not so sure. We are very different individuals. So obviously we have our own answers for this particular question. So let me know.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크리스티나 PD님 오신다니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오, 제가 너무 좋아하죠. You are beautiful. Genie in the bottle. 노래 좀 들어야 하나요? Genie in a bottle. 마침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 감사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언니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우리 크피디님 이거 들으시면서 본인 생각 많이 하시고, 네, 좀 미소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가동되고 있고요. 또 크리스티나 선배님 오실 때도 보이는 라디오 틀어놓을 테니까 오늘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셨죠? So yes, come on into our visible radio. It's gonna be on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even when we are going to invite our special guest, Christina Aguilera. No, Christina So joining us in the studio. Okay, now let's have a listen to Christina Aguilera, Genie in a Bottle.

And more messages from our lovely part-timers, aka lovely morning groovers. 우리 알바생, aka 모그들의 메시지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Subby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yeah! 오늘 기분 되게 좋으세요, 서비모닝 그룹. 저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네요. You're getting me all excited with your text messages. 펭귄킬러님,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우리 펭귄킬러님. 반갑습니다. 하진모닝 그룹, good morning입니다. 금요일에 수영, 오리발 수업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So it looks like you had another intense swimming session today. You're getting your day started just like that as your original routine. 우리 하진님도 오늘 모닝 루틴 잘 보내시고 계시는군요. Welcome, welcome to Morning Groove.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모닝 그루브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o come to our YouTube channel that is called TBS EFM. Easy peasy. 너무 쉽죠? Oh, actually, there is a special announcement for you too. 약간 공지사항을 제가 아까 드렸어야 됐는데 깜빡했어요. 자, 여러분들 수첩 꺼내시고요. Yeah, give out your calendar and just try to write down what I'm about to say. 자, 다음 주 생방송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주 생방송은요, 월수금이 아니라 화수목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So next week, we're gonna go live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이거 좀 신박한 것 같아요. 라디오 생방송 일정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스케줄 해가지고 생방송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매일 있는 생방에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Only on TBS EFM. 아, 너무 우프다, 진짜. 최대한 이거를 뭔가 좋게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지금 그 방송국이 아니다 보니까 별걸 다 하게 되는데 아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켈박 해주세요. 다음 주 생방 일정은 화수목입니다. So don't get confused. We're gonna go live next week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Okay? Okay. If you have that in your mind, let's read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oday's MG Q&A. What are the things that made you think I should have started this sooner? 아, 좀 진작에 시작할 걸 싶은 거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우리 찬이 송 모닝 유버 says, 저는 수영입니다. 몇 번 배워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배웠어요. 예전에 배우러 갔는데 수영 강사가 젊은 남자였는데요. 저 같은 아저씨는 제일 관심 후순이더라고요. 여자분들, 아이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저씨. 그래서 무관심에 음파, 음파 이것만 배우다가 관뒀습니다. So I tried to learn it a few times, swimming, but I still haven't been able to. I went to learn it in the past, and the swimming instructor was a young man, but middle-aged guys like me were the lowest priority for attention. Women, then children, then middle-aged guys. So because of the lack of attention, I just learned 음파, 음파. 아, 관심의 후순이셨구나. 진짜 이래요? 수영 배우러 가면? 이게 뭔가 그 관심의 순위, 관심 후순위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설마 다 공평하게 하겠죠. 예. 그런 게 어딨겠어요. 괜히 이렇게 혼자 이렇게 느끼신 거 아니에요? 저 예전에 줌바 강사 했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한 4, 50대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딱 한 분의 그 남성 회원분이 계셨었어요. 딱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it really made me to kind of like care more about that person. 그러니까 뭔가 너무 혼자시니까 약간 소외되는 느낌도 들고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케어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아닐까? 아니에요? 좀 달라요? 안 배워봐서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차니스 모닝그루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에 익히는 그런 것들은 좀 일찍 배우면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습득이 좀 빠르기 때문에 So when it comes to, you know, using your physical body, it's really good to learn it earlier because your body could learn quickly and your body remembers even after like you grow up, like after so many times have passed, you would know how to swim ultimately.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수영 같은 거 싫어했는데 억지로 좀 배웠는데 그게 또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수영에 다양한 그 자세가 있잖아요. So obviously there are different strokes when it comes to swimming. 뭐 배영도 있고 접영도 있고.

있고 자유형도 있는데 저는 개 헤엄이 제일 편해요, 솔직히. 뭐 제가 이렇게 대단히 수영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둥실둥실 떠가지고 그냥 아 좋다 이러면서 입 벌리고 수영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느낌이. 우리 서비 모닝그룹은 아, 모닝그룹 진작에 들을 걸 후회해요. 영어 공부도 하고 뉴스도 듣고 몰랐던 좋은 노래들도 들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아, I should have listened to Morningroup earlier. Now that is the type of answer that I've been waiting for. And the message continues by Sunset Morningrooper. 으악, 진작 들을 걸. 바로 TBS EFM 모닝그룹. 방송이 이렇게나 재미있다고? 왜 진작 안 들었을까? 으악! 썸머 누나의 방송을 단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청취자님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듯. 도널드 트럼프, 이탈리안 크리스티나, 유치원 샘, 승무원 등등 세상 안 되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최고라고 해줬습니다. Okay, Sunset Morning Groove, I hire you for our Morning Groove campaign. Morning Groove 이게 많이 듣기 캠페인 와서 녹음 한번 해주실래요? 너무 좋은데? Thank you for, you know, commercializing about Morning Groove. 완벽한 PR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you know, you would obviously have that kind of stereotype. Oh, when it comes to English radio, it would be boring. Like, I don't understand English. 근데 이 라디오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영어를 못해도 영어가 들리네? And if you're a foreigner, even though you're not a perfect Korean speaker, if you're trying to learn Korean, you'll be like, "Hey, I can hear Korean." 이런 약간 착각을 일으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진입 장벽도 없습니다. There is absolutely no obstacles, no barriers when it comes to tuning into Morning Groove. Everybody can enjoy. 영어 라디오가 좀 들을 만하네?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는 진짜 독보적인 거죠. Like one and only in the whole entire world. 아, 너무 자랑이 너무 많이 한것 같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좀 겸손해야 돼요. 예, 칭찬을 막 받고 그럴 때 날아가기 쉽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칭찬을 많이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made you think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아, 진작에 시작할 걸 하고 좀 후회하게 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Everyone, let's now take a listen to a song. This is Sam Smith, I'm Not the Only One.

Another reason why you have to tune into Morning Groove is that we have a great selection of music exclusively played by DJ. DJ 바. 밖에서 제가 약간 뜸을 들이니까 하지 마! 이러시는데, DJ 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밀고 있는 건데, 사실 별로 호응이 없기는 해요. 진짜, like the top DJ of the whole entire universe. 정말 이런 선곡 없습니다, 여러분들. I am just loving it and enjoying it. I hope you guys are too. Happy Life Morning Group. 맞아요, 맞아요. Morning Group 최고. 아우, 압녀, 압녀. 그럼요. 우리 든든한 DJ 바께서 계시고, 또 든든한 윤동혁 감독님께서 다 이렇게 콘솔 잡아주시고, 저와 이런 콜라보레이션, 아주 완벽한 콤비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줄무늬 Morning Group 오셨어요? 아우,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Now, regarding MD Q&A question, Ben Sparrow said, "Good morning from Europe. I should have grown up sooner for making better educated life decisions." Oh, so you think you're mature and grown up now? I think so too, because I feel like I'm mature too. You know how people say that sometimes they have aged, but they have that young spirit inside of them? I don't think I do. I think I'm just acting like my 30s. And when I was 20, I was young. I had that young spirit. And me, I'm just in my mid-30s and I'm acting the same way.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만큼은 아직도 20대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그 말에 공감이 안 돼요. 전 제가 지금 딱 30대처럼 성숙한 것 같거든요. 제가 제 20대를 생각을 하면, 진짜 막왜 저래? 싶은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약간 성장캐예요.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저께 저와 오늘의 저는 다릅니다.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그 소녀 같은 그런 거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다. 밖에서 DJ 봐. 우리 박원희 진장님께서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라고 했는데. 맞아요. 제가 좀 어떤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얘기할 때, if I'm so serious about something, if I'm like really like genuine about some matters, like I have this my scary eyes. So you could see that on the visible radio at this moment. 제가 좀 무서운 눈을 장착할 때가 있는데, 좀 진지한 얘기할 때, 뭔가를 이렇게 우길 때, 그럴 때, 종종 이런 눈빛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보러 오세요. 다시 예쁜 눈 해야지. 깜빡, 깜빡. 아, 돌아왔어요. 딸랑이 엄마님께서 오셨네요. 9167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아침마다 밝은 에너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회사 가서 너무 재밌다고 광고했나? 진짜 너무 감사해요. 9167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I mean, just the fact that you're tuning in every single day makes me so happy. But you have actually spread the word about Morning Groove? 진짜 감동이에요. 제가 이거 솔직히 시킨 것도 아닌데. I never told you guys to do that ever. 아닌가요? 맨날 시키나요, 제가? 죄송해요. 악덕 사장이네, 악덕 사장이에요.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듣고 이러면 저도 신나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9167 딸랑이 엄마 모닝그루버. 오늘 이 밝은 에너지 쭉밤 자정까지 이어지시길 바랄게요. And for MD Q&A, 체육부장님 also sent in her answer. 진작에 시작할 게 너무 많아서 못 쓰고 있었는데, 쌍꺼풀 수술은 진작 할걸 그랬나 싶어요. 크크. 무슨

0: 상이라서 도메 컵이 자신이 없어요.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I wish I had started sooner that I couldn't even write them all down. But I do think that I should have gotten double eyelid surgery sooner. Since I have monolids, I lack confidence when it comes to not putting on my makeup.
1: 어, 왜요? 노메이크업 왜요? 체육부장님 되게 핫한 여자신 것 같은데 그때 사진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막 운동하시고 막 파이팅 넘치시고 완전 핫걸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이 노메이크업의 자신감은요 약간 피부결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외모, 뭐 눈의 크기 이런 거 상관없이 You know, when it comes to gaining confidence while you're not putting on your makeup it has to do with your skin.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피부가 되게 그냥 결이 좋고 이렇게 뭔가 가지런하고 이러면 되게 그냥 훨씬 생얼이 예쁘고 좀 그래 보이기는 해요. 이런 거는 무쌍이라서 또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고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쌍꺼풀이 있으면 매력이 노노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길래 우리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무서운 눈빛 또 나올 뻔했어. 어 6437 Morning River said. 아, 투자요. 제가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줄 알았더라면 좀 진작에 시작할 걸.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드머니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대박이 나도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네요. Investment. Ah, yeah, it's so important. You know, you see all these stock prices going up, you would always think, ah, I should have bought this. I should have started earlier. 이런 생각 다 하죠.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Everybody can think that way. But it's all about, you know, how fast you get it started, right? 투자 얘기하지도 마세요, 진짜. 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아, 진짜. 솔직히 막 뭐 주가가 올랐다, 막 이득 봤다 솔직히 너무 남 얘기여가지고 저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You're not on your own.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Morning Goobers, get ready. 어, 선배님 잘 오고 계시겠지? Now she's making me worried a little bit. 어, 부디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We're gonna be waiting for Christina altogether. I'll be back with her hopefully at 8 AM with Christina, everyone. So stay tuned. 보는 라디오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Stay tuned, everyone.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Adele, Rolling in the Deep.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Buenos dias, todos. Welcome back to Morning Groove,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hosted by Summer PD. Happy to have you joining us with me this morning. We're live today, everyone. And also, we're on Viable Radio. If you go on our TBS EFM's YouTube channel, you'll be able to watch us live. 생방송 보는 라디오와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I'm still seated alone here in the studio waiting for our special guest, Christina, to arrive to the studio. 이제 막 간당간당 도착하실 것 같은데 아마 스튜디오로 헉헉 이렇게 뛰어 올라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기대되죠? 기대되죠? 여러분들, 크리스티나 서 모닝그룹어 정말 따뜻한 박수와 호응으로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I guess a lot of you are excited about her. 영신이 모닝그룹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서머피디님 하트 모닝 모그님들 굿모닝 해주셨고 용덕님께서 캬! 크프디님이 오신다고요? 크프디님 TBS 복귀하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요. 진짜 이렇게 오시는 게막 쉽지 않은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바쁘게 와주셨어요. 아니면 오늘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복귀하시나? 이렇게 여쭤보실까? 나팔모닝 그룹어도 크리스티나 소어라고 You guys are showing your excitement about her. I'm excited myself too. She's my like best 선배님 ever.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과거에 제 이웃 동네 친구셨고요. She's like everything. 그래서, 크리스티나서 조만간 모셔보도록 할게요. 뭐, 오시면 그냥 모시는 겁니다. 예. 아직, 원래는 같이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아직 오고 계신 중이어가지고. But anyways, morning goobers. If you want to talk to me, always send in your messages. 저한테 말씀 걸어주시고 싶으시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말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don't forget today's MG Q&A question. 오늘 MG Q&A 질문 잊지 않으셨죠? 내가 진작 시작할 걸 하고 후회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is something that made you think, oh my gosh,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이런 것들 저한테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17 모닝그룹어, 저는 해외여행입니다. 어릴 땐 비행기가 무서웠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올해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엄청 더웠다 추웠다 한다는데 잘할 수 있겠죠? 썸머피디님 여행 팁좀 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should have started traveling earlier. I'm planning on a trip to Europe and I heard that the weather changes very frequently. So is there any tip for me to travel summer? Well, it's really hard to tell because it's been ages for me to actually travel abroad too. 저도 뭐 해외여행 안 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팁이랄 게 없는데 제가 드리는 팁은 다 올드 팁일 것 같아가지고 옛날 팁일 것 같아요. 여행의 팁? 그냥 저 진짜 팁이 없어요. 죄송해요. 저는 여행 갈때 계획하는 스타일도 잘 아니고 숙박만 예약하면은 그냥 약간 거기서 좀 즐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조심히 여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행 팁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네. 부러워가지고 안 알려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안전하게만 잘 즐기면 뭐 따로 팁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오면 거기서 이제 뽕 뽑는 거죠. 그쵸? Just do whatever you want. You know, you have no limitations. You're free as soon as you started traveling, okay? 좋습니다, 여러분들. We're gonna listen to a song because we need to give some time for Christina to arrive to the studio. 우리 크리스티나 PD님을 좀 기다리면서 hopefully she can arrive after this song, everyone. Let's take a listen to Take That Back for Good.

0: want your ride.
1: That sounds a little bit more like Aussie.
0: Oh, pardon me. I'm from British. I'm British.
1: 아, 모든 액센트가 가능한 우리 성화 PD입니다.
0: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엘레강트한 거는 불가능해요. 우리 조금모닝 그룹을 기억하시죠?
2: 크리스티나 PD님, 어서 오세요.
0: 격하게 환영합니다라고.
1: Thank you so much. 저도 격하게 감사드립니다.
0: 우리 선셋 모닝 그룹도 기억하시고요.
1: Of course.
0: 크리스티나님 미모 여전하시다고 아름다우세요.
1: No, but
0: yes, yes, yes.
1: That's too much of a compliment.
0: It's not too much of a compliment. What is the secret behind your beauty? The elegant money hung to it.
1: Oh, I actually have an answer to that. I try so hard.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관리 끝판왕이에요. 정말 정말 self love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1: Self love,
0: yes. 자기를 사랑해야 관리를 하죠. Do you know the song?
3: Oh, sorry, let me go.
0: 나 이거 가사 알아요.
3: Que bella cosa, una jornada sole.
0: 또 잘하죠.
1: 감당하고 있습니다.
3: Per ragion.
0: Oh, this is all solo mio. All night town.
1: 지금 그 목소리에 저희 리버브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0: Oh, yes. Do you like it? Actually, DJ Ba outside the studio asked me very, very precisely. She was like, should I really put a reverb on Christina as well? I was like, yes, do that.
1: Right. I feel like I'm in a cave.
0: 그래서 노래를 하시라 이게 딱 좋은 컨디션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You know the whole entire lyrics for this song, right?
1: No, like I said, I just tune into the songs. I don't necessarily sing them myself, so I do know the Oh Sole Mio part.
0: 이 버전.
3: Oh Sole.
1: 우리 성화PD님 표정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거 부를 때 눈이랑 콧구멍이 커져야 되거든요.
1: 입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아, 입도 커져. 예, 네, 맞아. 다 커져야 돼요. 온갖 구멍을 다 크게. 얼굴의 모든 근육을 다 열어주세요. 아. Wonder Hub. 아니, 저 또 속았잖아요. 부캔 줄 알고. 진짜였어. 아, so, like, I've been like introducing these kind of like alter egos on a program. So people are a little confused, but we do have a real guest in the studio here. Christina.
1: Yes, that's right.
0: Alright, it is time to give more spotlight to our Christina. So, we're gonna get started with today's TMI quiz. 오늘 TMI 퀴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Can you actually give out your own question to our listeners about your TMI quiz? 오늘은 저에 대한 TMI가 아니라 it's gonna be all focused on Christina, the elegant Marie Antoinette.
1: Thank you. Yes. I love that actually.
0: Yes, the British. So she's going to give out the question. So listen carefully. 오늘 어떤 TMI 질문 준비해 오셨나요? I don't know the answer, by the way, Morning Groover. So I'm going to listen up too.
1: Mm-hmm. So actually, recently I was having a conversation about these hot throbs who are like currently hot.
0: And I love talking about those stuff too.
1: Right? And then secretly, inside me, I was a little bit, I don't know, disappointed at myself.
0: Why?
1: Because I felt like I was dating myself because this particular person crossed my mind. So who is this person?
0: Ah, interesting. Who might that person be? Now, dating myself, everyone. A little English lesson here. That means, you know, feeling like I have matured.
1: Matured.
0: 네. Not old, but matured. 이런 느낌에. I feel like I'm dating myself. 나 좀 약간 제법 성숙해졌네.
1: That's a really nice way to put it, but it just means you've gotten old.
0: Ah, don't say that. We have our young spirit inside us. 좋습니다. 한국말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1: How do you say hot throb in Korean? I actually don't know.
0: 약간 잘생긴 남자?
1: 최근에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핫한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제 마음속에는 이 특정한 인물이 떠올라서 와, 내가 이렇게 연식이 좀 되었군 하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It's actually very recent, which means the trend is quite recent too. So who is this person? 과연 누구였을까요? 제가
0: 누굴까요?
1: 좀 힌트를 어느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0: 네.
1: 어느 정도는 좀 이거를
0: 맞아요.
1: 좀 트리밍을 할 필요가

0: 필요가 있으니까
1: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일단 보내주세요. 1등 정답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 정답 말씀드릴게요.
0: Oh, it's going to be so interesting.
1: But I need the hint because there are obviously so many hot guys that we can think of.
0: Hot guys?
1: Yeah.
0: It depends on your definition of hot. First of all, he's a singer.
1: Of course he's a singer. She's all about these singers. 네. 가수들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당연히 가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우보다는 가수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이제 아시고 연구하시고 또 모니터링 하시고 하시니까 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Isn't it really obvious?
0: It's actually not obvious at
1: it's
0: all.
1: It's not obvious though. It's not Park Hyo-shin. 박효신 아니겠네요.
0: 왜 네. 갑자기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시는 거죠?
1: 선배님 얼굴에 이렇게 항상 박효신 이게 써 있어요. 항상 이렇게 세트 플레이라는 느낌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whenever I listen to Park Hyo-shin's song, I think of you.
0: Just a quick plug. Did you actually listen to his recent album?
1: Yeah. Forgot the title, but 네, 좋아요.
0: 네. A.E.
1: Time to say goodbye to Park Hyo-shin.
0: That's right.
1: Park Hyo-shin, bye.
0: So who is this person that I thought of when we mentioned the current heartthrobs? 지금 현재 핫한 이 스타들이 누군지를 먼저 공개를 할게요. 네. 혹시 북부 대공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1: 아니요. 좀 안 들어봤는데요.
0: 왜 저희가 그 아랍상 두부상 있잖아요.
1: 네.
0: 그 아랍상 두부상에 이어서 요즘 트렌딩하는 요 인상. 이 바로 북부 대공상입니다.
1: 근데 전 이런 거에 대해서 I have an opinion about this. 그냥 잘생기면 잘생겼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지금 왜 자꾸 상을 이렇게 붙이나요? 객관적으로 잘생기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0: 하지만 뭐 그 전에 저희가 고양이 상, 강아지 상 이런 게 있었던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요?
1: 근데 여자한테는 그런 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자 아닌가? 두부상. 아, 있긴 하네. 그러네.
0: 있습니다.
1: 근데 예쁘면 예쁘다. Oh, like all these sounds, like that's making me feel so confused. 너무 많아서 it's really like hard to catch up.
0: It's kind of like MBTI. You're grouping them into a certain category. So, 북부 대공상 refers to Northern Grand Duke face.
1: Oh my gosh.
0: And these persons of interest were actually. 호남준
1: 좀 핫하기는 하죠 드라마에서 나와서
0: 멋진 신세계
1: Did you watch that series?
0: I am currently watching it
1: You're watching dramas?
0: I am
1: Without me giving you motivation?
0: And the other guy was actually son of the idol group 80s. There's some similarities that you can draw So I was talking about these two guys But someone completely irrelevant actually crossed my mind
1: Yeah
0: Listening to the word heartthrob.
1: 누굴까? 정답 이문세래요. 닥터 페이퍼니까.
0: 아 이문세 선생님.
1: 네 이문세 선생님. 어때요? Nowhere close.
0: Heartthrob.
1: 네.
0: 우리 heartthrob의 definition을 좀 한번 찾아서 알려드리면 어떨까 yeah. 싶은 생각이 들면서.
1: We'll do that after a song break.
0: No. That's right.
1: Because I wanna do it my way. Paul Anker 노래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 I did it my way 하지 마시고 집중하셔가지고 정답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I'm gonna be back with the elegant Marie Antoinette Christina Stowe in a minute. Stay

0: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You are tuned into Morning Groove, and I'm Summer. And today, we have our real guest today, not fake, not alter ego, real authentic guest joining me here in the studio. That is the elegant Marie Antoinette Christina Saw, the British.
1: Bonjour.
0: How are you feeling?
1: I'm feeling absolutely swell. Mm-hmm. I think I am settled down now.
0: Okay, now we can read more messages then.
2: Sure.
0: 좋습니다. 선배님을 향한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오고 있는데요. 건강하자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오랜만에 보라로 들어왔네요. 라디오 앱으로 잘 듣고 있었어요. 크리스티나 PD님 반가워요. 두 분의 하이 텐션 잘 느껴집니다.
1: 하이 텐션은 I think it's just you, actually.
0: 아, 같이 하면 시너지가 발생하죠. Say ho!
1: Say ho!
0: 그래 너 해라 이런 느낌이긴 한데 우리 크리스님도 급피디님 반가워요 유유 포포도님 어머머머머 무키양님 크리스티나 예뻐요 어때요? You like to give some feedback on this message?
1: I actually don't know what to say.
0: You get that a lot.
1: I'm so humbled, but

0: Thank you so much.
1: Yeah.
0: It's such a flattering comment.
1: Exactly.
0: To listen to, especially on a Friday morning too. Yeah, I couldn't feel any better.
1: We all gotta be happy on a Friday morning. 우리는
0: Absolutely.
1: 모두가 행복할 그런 어떤 자격이 있어요, 금요일에는.
0: TGIF.
1: Yes, TGIF. TJ? Anyway. 정말 아무 말 대잔치다. Ginny Ginny said, 비 오는 날이라 틀인데 TBS가 두 분 덕분에 환해지는 것 같아요. TBS의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라고
0: Oh,
1: 하셨습니다.
0: that's right. TBS EFM and TBS have been soldiering through this difficult time for
1: Yep.
0: such a long time.
1: Yep.
0: For some of our listeners who might not know that, but it's just incredible that you guys are actually, you know, keeping this ship afloat.
1: Oh, we feel so grateful about that.
0: Of course, 감사합니다.
1: TBS는 우리의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친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It's always deep inside our heart. We are always thinking about TBS, no matter where we are. 우리가 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든 뭐를 하든 항상 TBS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0: I think that's the bizarre thing about this particular station.
1: I know, right?
0: It feels so intimate.
1: Yeah.
0: I think about it like in my sleep too. You know what the funny thing is? I actually dream about you guys a lot. 우리 박은희 팀장님이 제 꿈에 자꾸만 나와요.
1: 맞아, 맞아. 근데 예전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여기 TBS EFM 멤버를 꿈을 좀 자주 꾸세요.
0: Do I?
1: 야, 저번에도 저 꿈에 나왔다고 했는데 뭐 되게 희한한 걸 제가 했더라고요. 꿈에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0: 그 현실이랑 비슷하네요.
1: 아, 예.
0: 희한한
1: 걸
0: 많이 하잖아요.
1: 우리 박은희 팀장님도 꿈속에서 좀 비슷하시던가요?
0: 완전 똑같죠.
1: 그러니까
0: 무섭고
1: 맞아 좀 무섭긴 해요.
0: But that's actually a joke. Actually, it was in this exact setting. So we're coming up to the studio to prepare for the show, and the door wouldn't open from outside.
1: 아, 뭐 방송사고 꿈이네요.
0: 우리 PD들이 흔히 많이 꾸는 꿈이죠.
1: 맞아요.
0: 뭐 그런 꿈도 꾸고 제가 TBS에 복귀를 했는데 저 밑에서 사무실 층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뭐 그런 꿈도 꾸고
1: 와 진짜 자주
0: 네.
1: 꾸시는데요 그러면
0: 근데 뭐 인사를 했는데 막 아는 척을 안 하시거나 뭐 이런
1: 크리스티나 It's not just
0: 있습니다.
1: ordinary Christina It's Christina Elegant Song
0: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아니죠?
1: 아니죠, 아니죠. 그 이탈리안 크리스티나도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진짜 크리스티나구나.
0: 오늘따라 조금 더 이렇게 하이퍼한 네. 것 같습니다.
1: 아, 당연하죠. 누가 왔는데, 지금.
0: 저도 덩달아.
1: But 막, it really makes 네. sense because you dreaming about TBS EFM and the members from TBS EFM all the time is because that you've been here like way longer than I am. Right? The TBS EFM radio
0: yeah,
1: station.
0: Yeah, that's another way to date myself, actually. But like, I talk about it a lot.
1: Mm-hmm.
0: All of the memories, the good ones and the bad ones,
1: yeah.
0: were formed in my 20s and 30s.
1: Right.
0: At TBS.
1: And you devoted all of your 20s and 30s at, like, you know, in TBS EFM, right?
0: Yes, I used to say, this is embarrassing, but I used to say I got married to my career.
1: Why is that embarrassing to say? 너무 멋진 커리어 우먼이잖아요.
0: 일과 결혼을 했다는 뭐 그런 말을 농담처럼 하고 나는데 그 저의 일터의 대부분이 바로 이 TBS였기 때문에.
1: Your life. 선배님의 인생 아니겠어요? 아니, 진짜로. It's part
0: 네.
1: of my life too.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TBS 참 이러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이래서 항상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We're all thinking the same.
0: 그 굉장히 놀라운 건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TBS EFM을 계속 응원해 주시고 TBS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1: 거죠.
0: 청취해 주신다는
1: yeah.
0: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1: Don't cry. 내 라스트 판타지. Ask it. 나 방금
0: yeah,
1: 득음한 거
0: forevermore
1: 보셨어요?
0: Grateful.
1: Yeah.
0: 득음이요?
1: 저 절대음감으로 좀 밀고 있거든요.
0: Yeah,
1: I'm really talented. I'm very natural at this. Yeah.
0: Thank you so much for trying.
1: 여러분들, 우리 크프님이 울지 않게 무세지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 주하송님께서 크리스티나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가워요라고 해주셨어요.
0: 반갑습니다.
1: 아 그리고 아 맞다 우리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0: 맞아요
1: We don't have time for being all these like emotional We actually have this quiz that we have to guess, right?
0: That's right
1: 좀 어려운가 봐요
0: A little bit
1: hey, so
0: let me just recap the question
1: yes,
0: a little bit Although I was actually surprised to say

0: say that the quiz is going to be about myself. 그 질문 자체가 나에 대한 거를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본다는 게 굉장히
1: Of
0: 신선했는데요.
1: course, 늘 이런 컨셉이에요.
0: 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서머 PD한테 아주 딱 맞는 코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뭘 여쭤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아주 핫한 연예인들에 대한 제가 그 지금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 코너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1: 아, 너무
0: 그래서
1: 잘하고 있죠.
0: 거기에서 이제 요즘 핫한 연예인들이 왜 트렌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던 와중에 제 마음속으로는 이한 가수분이 떠올라서 제가 속으로 숙성된 크리스티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바로 그 가수가 누구였을까 좀 여쭤봤었죠.
1: And I actually know the answer.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like, I just had to ask her during the song break. So I know the answer. 저 여러분, 부럽죠, 부럽죠?
0: So who is this ultimate heartthrob? That's actually a clue. 과연 이분이 누굴까? 우리 심쿵 유발자.
1: 그렇죠.
0: 가장 가까운 번역은 아마 그게 아닐까. 저희가 heartthrob라고 하면 보통 생각나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우리
1: 정답들이 막 오고 있기는
0: 보고
1: 해요.
0: 있어요. 서머 PD는 이덕화 선생님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1: 아이고, 배야. 낚시 한번 갈까? 아니, 또 이제, because you told me that it makes you feel like that you are dating yourself. So I was thinking, oh, maybe someone like extremely old.
0: This person is actually extremely old when he was active. And then also a rock singer, right?
1: Oh, yeah.
0: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1: 이게 그분의 제일 유명한 노래 중에서 첫 번째면, 든. 이것만 듣고도 막, 이 노래 이렇게 맞추시는 분은 음악 천재입니다. 든. 아시죠? 키노만한 저,
0: 그 음이
1: 저만큼은.
0: 딱 맞나요?
1: 든. 아, you will find out.
0: Pitch perfect.
1: Some answers. 2854. 소지섭, 요즘 김부장 열심히 보는 중인데, 저희 부부
0: Oh.
1: 대공상은 김부장님이세요라고 하는데, it kind of makes sense, right?
0: Hannah, one thing to clarify is that this person is not 북부대공상. 제가 북부대공상을 소개를 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분은 북부대공상이
1: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어.
0: 아닙니다.
1: 진짜 완전 랜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괜히 이거 헷갈리시면 안
0: 아,
1: 돼요.
0: 죄송합니다.
1: Such
0: 제가
1: a random character indeed.
0: 좀 혼란을 일으킨 것
1: Oh, I
0: 같은데요.
1: love the twist. Yeah, I love it. 이게 좀 쉬우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참고로, 외국인이에요. 우리 선샘모닝 그룹에서도 북부대공상 차가운 인상인데 자꾸 끌리는 싱어, 한분 계신데, 우리 알렉산더 사나형? 오빠, OPPA? 외국인이긴 하네요.
0: 외국인 맞고요. 알렉산더야말로
1: 아,
0: 아랍상이죠.
1: 완전 아랍상이죠, 그쪽은. 영신이님께서는요, 크리스티나 피디님, 썸 피디님, 심쿵, 신성우 가수님, 내가 항상 거기, 서울에서 약간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0: 매우
1: 이,
0: 비슷합니다.
1: 아니, 그, 저랑 말고. 정답이랑. 약간 발라드 록 가수잖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근데, the person that Christina is referring to is not exactly a ballad rock singer. It's actually like a grunge rock singer,
0: That's
1: right?
0: right.
1: 예전에 굉장히 90년대 여러
0: 맞습니다.
1: 이제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싱어입니다.
0: 그래서 that's exactly why it's called a heartthrob. 그이 heartthrob의 그 약간 명찰을 달고 계신 분 같은 그런
1: 그렇죠.
0: 분이라고 할수 있죠.
1: 나는 핫드로브다. That's me. 던.
0: 하나
1: 던.
0: 더 하시죠.
1: 땅. Okay,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You know, we're gonna actually listen to a song and check if my pitch actually matched this song. 문자번호 #1013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 던. 제가 했잖아요. 완전 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뽕짝 느낌이 있네. 하지만 then 이걸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Let's take a listen. This is Nirvana. Ooh, hint right there. Come as you are. Then.

0: 噔噔噔噔嘟哒哒，嗯，咕嚓，come as you are，
1: 쿵쿵짱 들어가니까 약간 다른 노래 나와야 될것
0: 쿵따리
1: 같아.
0: 샤바라. That was Nirvana with "Come As You Are," and we have more answers that are coming in. Hey, 8955.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the answer. 이현우, 날 떠나가나요? 이현우일까요?
1: 맞죠?
0: 완전 퍼펙트한 컨비네이션. 완전 콜라보가 너무 잘 됐다.
1: 아, 네, 이현우님 제가 종종
0: 그것도 있잖아요.
1: 만나는데.
0: Don't go, 이거. 날 떠나가나요?
1: Don't go.
0: 와, 역시 선배님 감사해요. 이렇게 맞춰주셔서. 이현우 씨 어떠신가요?
1: 아, 이현우 선생님 너무 멋있죠. 네,
0: 아유.
1: 선생님이 자동으로 붙는 좀 그런 연배가
0: 내가
1: 되셔가지고.
0: 언제부터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우입니다. Dr. Paper says. 정답은요. Kurt Cobain이에요. 저 오늘 너바나티 입고 왔다요, 왔다요. 라고 해주셔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1: Oh
0: 진짜 여기
1: my.
0: 너바나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회색 티셔츠를
1: Really?
0: 입으셨는데. 정답인가요?
1: That's exciting to learn.
0: 정답인가요?
1: Can you believe it? Believe it or not? That is absolutely the correct answer.
0: 딩동댕! 여러분들 진짜 천재 아니에요? This question had too many twists that made you feel really confused, but you managed to come up with the answer.
1: Yeah,
0: 정답은
1: that's
0: Nirvana의
1: incredible.
0: Kurt Cobain이었습니다. 왜 그런
1: 맞습니다.
0: 생각을 하셨어요?
1: So, in my defense, I have to say, I think the reason why I thought of him was because we call him the ultimate heartthrob. 이
0: Makes sense.
1: heartthrob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난 거지, 제가 성숙하여서 생각이 난 것이
0: 그럼요. 근데 저는
1: 아니었다라고
0: 성숙해서
1: 말해
0: 생각이 나긴
1: 봅니다.
0: 해요. I think about Kurt Cobain quite often. Because I do enjoy listening to his music.
1: Of course, this is particularly your type
0: Oh,
1: of
0: yeah, absolutely.
1: genre,
0: I'm all about
1: right?
0: rock. Yeah. 그래서 저는, I did mention to our listeners that, you know how people say, oh, although I'm aging, you know, I have this young spirit inside me. I told them that I veto, that I don't agree at all because I'm maturing myself inside as well. 저는 소녀 감성이 이제는 없어요.
1: I think that's such an interesting
0: 예. 네.
1: concept.
0: 저는 안에는 소녀 하지 않거든요.
1: 정말 독특한
0: 예. 네.
1: 인종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0: But the reason why I'm mentioning this is that you totally have that young spirit inside you. 선배님은 진짜 소녀의 끝판왕이거든요. 진짜.
1: 소녀인지는 모르겠고, 이제
0: 아내가 완전 그 여린, 그막 애린 그게 있어요.
1: 에린 게
0: 예.
1: 있어요. 아, 좀 이게 숙성이 미처 되지 않은 그런 자아 같은 느낌이랄까.
0: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따뜻한 느낌이에요. Because, like, normally when you
1: 감사합니다.
0: don't speak, like, I don't know. It was just my impression. I kind of felt like you're a cold kind of a person. 그래서 아 뭔가 좀 차가운 여성분이시네.
1: I get that a
0: 가슴이
1: lot, actually.
0: 차가운 여자. 아무튼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가가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친해지다 보니까 세상 이렇게 따뜻하실 수가 없어요.
1: 아유,
0: 예.
1: 감사합니다. 여름에 덥겠네요, 따뜻해서.
0: 아이고 이런 따뜻함이면은 계속 여름이어도 돼요. So, more messages. 평양냉면님께서, 이 노래는 라디오에서, 저좀 신났나 봐요.
1: I can tell.
0: 네, 라디오에서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they are referring to the song that we played, Come Together by Nirvana. But don't we play this song quite often here
1: This
0: on
1: is a
0: TBS
1: very
0: EFM?
1: popular song that you can hear quite commonly on all kinds of radios, but I suppose what they're referring to is it's even more exciting to listen to it on Morning Groove.
0: 이렇게 따뜻한 여성. 네, 항상 따뜻하게 해석하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Because these kind of musics I love so much, so you'll be able to hear them a lot here
1: 네,
0: on Morning Groove.
1: 평양냉면님.
0: 네. 이 노래도 유명하잖아요. 땅. 제가 이걸로 시작했지만, 땅, 땅, 짝짱짱, 땅. 이거 아닌데. 그거, 이거 다른 노래인데. Okay.
1: Now you're confusing me, actually.
0: I'm confusing myself.
1: You're confusing all the listeners.
0: Yeah, I'm so sorry for doing this.
1: Moving on.
0: 제가 처음으로 헷갈렸어요, 제 스스로가. 뭐, 어쨌든. 지니 모닝 그루버 says, 크크크, 써머피디님, 텐션 더 업되신 듯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때요? 평소보다 좀더 업된 것 같아요?
1: Yes, absolutely.
0: It's all you.
1: It's actually difficult to handle at this time of hour a little bit.
0: And I'm loving that.
1: Me too.
0: 제가 선배님의 어떤 그 presence 때문에 이렇게 좀 신이 많이 났어요. It's all because of your presence that got me extra, extra excited.
1: But summer has kind of like that energy that, I don't know, it somehow permeates and then it affects other people in a positive way. 저는 썸머같이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 아닌데 옆에 있다 보면 이제 함께 같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0: 좋아요. It's funny that you say that because I get energy from other people too. 저는 그래서 에너지 뱀파이어거든요.
1: Interesting.
0: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더 신나서 누가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그러면 와, 이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1: Yeah, that's exactly why you're this hyper this morning, right?
0: Yeah, exactly. Hyper is the right word.
1: I'm following you as well.
0: 선쌤 모닝 그룹께서 크리스티나님의 퀴즈가 썸머 누나의 TMI 퀴즈보다 더 어렵네 크크크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오래 고민하셨어요. Right?
1: 그렇죠. 제가 좀 트위스트가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네. 뭐 그래도 다 이렇게 잘 맞춰주시니까
0: 그럼요.
1: 감사합니다.
0: It's fun. 그리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기억에 더 잘 나요.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remember longer than you would expect. If it's difficult,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어디서 무슨 일하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So what are you doing these days? Where are you?
1: That's right.
0: Where can we find you?
1: I'm actually not too far from TBS. It's a different neighborhood, but there is a broadcasting station, and I am producing a show there as well. 다른 방송사에서 지금 또 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라디오 방송인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 TBS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0: 즐겁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Yeah, you look really, I don't know. 편안해 보여요, 좀. 약간 방송국에서 저도 몇번 마주쳤었거든요.
0: 네,
1: 몇 번이 아니라
0: 그렇죠.
1: 뭐 일부러 뭐 자주 마주치기도 하고
0: 그렇죠. 썸머가 막
1: 했었는데.
0: 부르기도 하고.
1: Yeah, and it was so much fun running into her at a different radio station.
0: That's right.
1: Yeah, it's a
0: Although,
1: weird feeling.
0: it's weird and also at the same time, very grateful. That I have friends,
1: I
0: that I
1: know.
0: can talk to at a different station as well. And also the fact that these friends come to this other station, to support not only the station itself, but me as well.
1: Yeah, of course. It's all you, Christina. Oh,
0: 그 다른
1: 당연히.
0: 방송사에서도 그 와주셨던 많은 가수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1: 크리스티나
0: 말씀을
1: 저랑 다 출연하셨습니다. 인클루딩 손태진, 케비노, 알렉산더 등등등.
0: Greg actually also
1: Greg도 too.
0: came. Julian Quintard.
1: 그럼 다 예전에 제가 딴 프로 했을 때 나왔던 그 친구들.
0: 네, 저희가 항상 TBS EFM에서 언제나 늘 만나던 의리 남이죠,
1: 의리남들이에요. 네.
0: 진짜.
1: 의리의 가수들입니다, 진짜.
0: 맞아요.
1: 우리 Ben Sparrow said, Let's listen to We Are the Champions or the 주제곡 of old K-drama 마지막 승부 that older K-generations liked. 라고 해주셨는데, Okay, we'll find that song for you for our closing time. It
0: Can
1: is
0: you
1: actually.
0: Believe it?
1: Yeah.
0: It's already closing time.
1: 단단한 클로징. 아,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항상 이제 뭐 어디 문 닫을 때 그 노래 이제 많이들 틀었었는데 예전에 그쵸?
0: Sadness.
1: Is there any last words that you want to say to our listeners?
0: Invite me again. I am happy to come, and when I get the opportunity one more time,
1: yo, come again.
0: I will not be late.
1: Yo, come as you are. Bella Fantasy. 여러분들 오늘 많은 노래들 기억하고 흥얼거리시겠다 오늘 덕분에 그쵸?
0: 어떻게 이게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겠어요? It'll be engraved in your memories for a very long time.
1: 주입식 교육이에요.
0: Definitely, 네. I can tell. I hope all of you guys have a wonderful weekend, and then come meet Summer again next week and. Continue to support TBS as you all have been doing. It was my pleasure to be here, and I hope I get another opportunity. 오늘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1: Thank you. And send lots of love for Christina PD님 as well. 선배님도 많은 서포트,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고요. Looks like we have to say goodbye from here. 마지막에 goodbye morning groove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Of course.
1: This has been Summer and Elegant Christina Song.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Goodbye,
0: Bye, morning groovers. Goodbye.

immigrated to the U.S. when I was in high school. So I guess that kind of is studying abroad, going studying abroad with family, kind of, right? But while I was in college, right, I actually dreamed of coming to Korea as an exchange student.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 역시 유학 아닌가요? 그죠? 그동안 그때는 이 한 학기 동안에 이 교환학생을 와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 와서 한국의 대학교도 한번 체험해 보고 싶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I wanted to do this exchange program and spend a semester here in Korea experiencing campus life here. It never happened, you know, but still one of those what ifs, you know. 한번 해봤으면 되게 재밌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나 지금이나 유학은 대단히 큰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원대한 꿈을 갖고 낯선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No matter how times change, you know, studying abroad, it still is a pretty big step, you know, choosing to leave everything behind, everything that is familiar behind, you know, to chase a dream in a new country. It takes a lot of courage and also a little bit of faith as well. 그래서 오늘은 이 유학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유학. Studying abroad, 유학. 여러분들은 유학을 가보셨거나 또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들의 유학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or seriously thought about it? I'd love to hear your stories, your dreams, or even the opportunities you might have let slip away. Yeah, those kind of stories are great as well.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Friday Show, 오늘 또 바통터치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운드바이트가 나간 다음에 바통터치 이어질 예정인데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바통터치 또 후보곡으로 일단 세이브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곡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Okay, let's get to a song and talk more about 유학. This is AHA, The Sun Always Shines on TV.

Aha, the sun always shines on TV. So Friday show, since our soundbite, the second installment of a soundbite, has someone who is preparing to study abroad. So gave me an inspiration for this topic, studying abroad. Since I was, you know, studying, you know, living in the States since high school, I've seen a lot of 유학생s. 유학생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하나같이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they love the place. 진짜 유학 오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유학 안 왔으면은 정말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they were really worried about, you know, the economic aspect. 유학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굉장히 여유가 없는 유학생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So, you know, I saw them kind of struggling with their economics. And, you know, because 유학생 status, you can't really find a part-time job, even legally, that is, right? 물론 약간 뭐 다른 방법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most of them were really strapped with, you know, cash.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쪼들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는데 but still, they were really loving every minute of it because, you know, I guess they were, most of them were having hard time in the education system in Korea. 한국에서 굉장히 뭔가 아 공부가 너무 힘들고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유학을 왔다라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So in my personal experiences, I think most of them felt like it really turned out well for them. And it was a big decision to make and could be a very turning point, sort of a watershed moment in their life. 뭔가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또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유학이라는 거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fascinating한 그런 topic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So,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유학을 가보시거나 또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셨는지 그런 것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김뜻돌의 노래입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

김뜻돌 비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였습니다. So studying abroad 우주정님께서 오픈 채팅방에서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2008년 올림픽 전에 유학을 했습니다. 당시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립네요. So I studied abroad in China before 2008 Olympics. It was a tough time back then, but looking back, I really miss it. 중국 물가도 오르고 이전만큼의 낭만이 없어요. 그땐 모두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Prices have gone up in China, and it just doesn't have the same charm anymore. Back then, almost everyone got around by bicycle. 그렇군요. 2008년 전에 중국에 유학을 가셨으면 상당히 일찍 가신 거 맞죠? I'm not sure how many people actually went to China to study. 미국만큼은 많이 안 갔지만 그래도 많이 갔긴 했겠지만 But I guess, you know, times have definitely changed in China as well. 뭔가 자전거를 막 이렇게 타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영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You know, I've never actually been to China before. 한번 가려고 비자까지 다 받았었는데 I think there was some weather issues back then. 뭔가 이렇게

날씨, 허리케인, 뭐 태풍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You know, I couldn't really make it there because I think due to some situation, some extreme weather situation. 한번 언젠간 꼭 가보고 싶긴 한데, 감사드립니다, 우지종님.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Because usually when you study abroad, there are usually a certain subject that you want to really study abroad for. 뭔가 어디에 가서 꼭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보통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그냥 가서 language 먼저 course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죠. Or the other way would be to kind of study the language first and then see what happens, you know, see what kind of hooks you in, right? 감사드립니다, 우주정님. 신청곡을 함께 주셨는데요. 신청곡은 등려군의 천밀밀 어울리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That was 이승현의 꿈의 거처입니다. So, Benny님께서는 I never studied abroad, however, I'm seriously thought about it if the opportunities bring us to me. I wonder how the situation is in the Philippines, whether students in Philippines, do study abroad quite often. Is it something common or, 한국의 그 사정과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베니님께서는 아직은 이 유학을 해보진 않았지만 가능하면은 기회가 온다면 해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I see. 아무래도 이제 나라마다 다 그런 어떤 유학에 대한 그런 이 시선이나 이 문화가 굉장히 다르겠죠. I think there was a big boom in Korea. I think probably in the mid or late 90s. 아마 90년대 중반이나 그쯤에 이 유학 붐이 한번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Because I was in the States back then, right? And I witnessed a lot of, 유학생 coming in during those period. 그때 한 번에 또 붐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죠?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죠. This is Van Halen, Dreams.

couple of tracks, Van Halen, Dreams, and the Shiny, 초록비였습니다. So speaking of studying abroad, Score Wisdom 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미국에 계신 지인분께서 유학을 권해주셨어요. 사시는 곳 근처에 좋은 공대가 있고 가디건 역할도 가디언 역할도 해주신다고 하셨었죠. 제가 가디건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디건 이런 망언을 죄송합니다. 가디언 역할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IMF 상황 이후 좋지 못한 상황이기도 했고 제가 다니던 학교 교수님도 좋은 환경을 제시해 주셔서 국내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Around the time I graduated from college, someone I knew in the States encouraged me to study in the U.S. There was a great engineering school nearby and even offered to be my guardian. And I thought about it for a long time, but the economy struggling with the IMF, you know, with everything like that, I decided to stay in Korea. 남편은 너 미국 갔다 왔으면 영어 진짜 잘했겠다 하고 종종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럼 남편이랑 이런 대화를 안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My husband sometimes says you probably be fluent in English if you've gone to the U.S. And I always reply, maybe then we might not have never met and we might not be here right now. 돌이켜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그렇군요. A lot of, you know, people actually back then, you know, IMF, you know, they were preparing to go abroad and, you know, situations like IMF must have prevented a lot of people from going abroad. 그런 상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And then, you know, those what ifs, right? What if?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죠. What if I've gone, you know?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남편분하고도 안 만나셨을 못 만나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 유학을 생각했다가 이제 포기하는 일도 상당히 힘든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1, 2부 랩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입니다. Girls in their summer clothes.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and the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the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the 2 a.m. Yes, we are streaming live through Boinen Radio as well. Just search TBS EFM live and come join us.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and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QT님들 for a while. Of course, you can message us at the #1013, which will cost you 51 and 100 won for longer ones. So, last Friday was our first installment of Soundbite, and I handed the mic to our high schooler reporter, Jian. 지난주 여름방학 스페셜 세그먼트 Soundbite 잘 들어보셨나요? 지난주 내용은 또 유튜브 버전으로, 영상 버전으로 이제 저희가 편집을 해서 TBS EFM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또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최초의 이 리포터 코너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리포터가 고등학생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쁜 방학을 보내면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Please consider that our reporter is just a high schooler, so there's some shortcomings with her reporting, but she is doing this for the program amidst a very busy schedule during the summer. 그래서 이 코너를 통해 우리 고등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그들의 꿈과 음악, 또 힘든 점은 조금 어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Through this segment, I hope we'll get to hear the voice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dreams, the music they love, and the challenges that they faced. 이번 주 인터뷰에는 약간의 노래까지 불러주셨는데 그 노래 수준이 정말 아무튼 들어보시면 압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的。
1: Oh my god.
2: That was the song Astonishing from the musical Little Woman. What about the song really stood out to her?
3: 근데 이 노래가 어떤 부분이 좋아요?
4: 저도 막 자퇴도 하고 또 뮤지컬로 유학 간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 작은 아씨들에서 보면 그 시대의 여성이라면 할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러는데 이 어스터니싱을 부르다 보면 저도 이렇게 저처럼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더 다져지는 것 같아요.
3: 학교 자퇴 유학 얘기 나와서 그런데 혹시 학교를
2: Yesil
3: 자퇴하는
2: mentioned
3: 건
2: dropping
3: 지금
2: out of her
3: 학교에서
2: arts high school to focus more on pursuing a
3: 스스로
2: musical
3: 굉장히
2: career.
3: 주체적으로
2: Homeschooling can be
3: 했지만
2: less demanding,
3: 뭐 누가
2: but it is
3: 그렇게
2: really
3: 시키지는
2: self-driven
3: 않았으니까
2: and independent.
3: 그거에 대해서
2: Those who don't have motivation really find it difficult to maintain a productive homeschool lifestyle. Let's listen to her experience with homeschooling.
4: 물론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면 엄청 열심히 했지만 막 의지가 엄청난 게 아니면 조금 대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학원을 다니는 게 저한테 좀 도움이 됐어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멋있네요.
4: 아유.
1: 그러면
2: When she gets tired, she gets a little lazy, but taking classes at academies helps her stay on track. So even now she's enrolled in different academies to stay disciplined and avoid getting lazy. So she's actually exposing her to different genres as well. Applied music and musical numbers really do seem like different types of art. What does she feel engaging with both?
4: 실용음악은 음악을 다양하게 갖고 노는 법. 뭐 같은 소절이 반복돼도 이걸 다 다르게 다른 디테일을 살려서 불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스토리텔링에 집중하고 실용음악은 음악에 집중하는 거죠. 질문이 뭐였지?
2: So yeah, musical numbers and popular music really emphasize different things. For example, in musical numbers, they really emphasize storytelling, whereas in popular music, the music itself is more emphasized. And that's what makes both of them so interesting and intriguing to Yezu. I asked her to sing a short part of a pop song she's been working on to wrap up.
1: 한 소절?
4: 한 소절? 안될것 같아.
1: 안 돼. 아,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4: 아니, 원래 이걸로 콩쿠르 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헷갈려서 안 나갔어.
2: If you don't mind, can I be far from perfect? Just can I be me?

0: go abroad to study a musical.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다니던 그 고등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또 홈스쿨링을 하면서 유학을 준비하는 모습이 또 자신의 미래를 씩씩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훌륭하고 또 자랑스럽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미소를 또 짓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오늘 인터뷰의 예슬양은 뮤지컬 콩쿠르를 거의 뭐 휩쓸다시피 한 엄청난 뮤지컬 배우 지망생입니다. 아마도 잠깐 들려준 노래를 뭐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So yes, our interviewee is an incredibly talented and aspiring musical actor who has practically swept the musical theater competition circuit. You could probably already tell from the short clip of her singing, right? So best of luck to Yesir with her musical endeavors and overseas. And hopefully next time we'll see her, we'll be on stage. 다음 기회에 우리가 예슬양을 볼수 있다면, 성 예슬양인데요. 볼수 있다면 뮤지컬 스테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d again, thanks to our high school reporter, Jian, and again to interviewee number one, Yesir. Can't wait for the next week's interviewee on third installment of Soundbite. 그렇다면 오늘 준비된 바통터치 시간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re, make it. I'll cut off at your.

It's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the Patong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once we cue up a track, it's over to you to pick the next song to cue.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some connection to the track we played. 좋습니다. 급하게 바통 터치로 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요. We gotta do what we gotta do, right? 그래서 사실은 신청곡이 바통터치 신청곡 후보곡이 한 곡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곡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곡이긴 합니다. Score Wisdom 님께서 아까 she talked about her experience of almost going overseas to study. 거의 유학을 할 뻔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요. 김동률의 동행이라는 곡이거든요. 오늘 시작곡이 되겠습니다. 김동률 동행.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곡으로 이어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곡 보내주십시오. Here we go. 김동률 동행.

That was Kim Dong-ryul Dongaeng. Apparently, a live version didn't really intend it to be the live version, but it turns out like that then. 좋네요, 라이브 버전도 그죠? 좋습니다. Before moving on with another selection, 이 사운드바이트에 대한 그 피드백을 많이 주고 계셔서, okay, let me actually delay that. Let me just postpone that to the beginning of part 4. 이따 4부 첫 번째 시작할 때좀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운드바이트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고 계셔서 proper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죠? 제가 그래서 하나 연결해봤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곡을 들으니까 이 2호 공감의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생각이 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왠지 이어서 듣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계속 이어주시고요. 2호 공감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Welcome back to TBS EFM 101.2, 101.3. This is your DJ producer EQ. 4부로 돌아왔습니다. So our button touch segment on the way. But before moving on, as I said, I want to get to some messages, some feedbacks from our listeners regarding our second edition soundbite. 오늘 방송드린 사운드바이트 두 번째 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5750님께서는 와, 예슬 친구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요? 멋지네요. It's kind of, you know, out of blue, out of nowhere kind of singing, huh? 근데 아, 잘 못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멋지게 부르는 모습이 너무 좋죠. 멋지죠. 괜히 배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5750님 감사드리고요. 헤일리님도 그쵸, 예술 친구 너무 멋져요 라고 이렇게 리포터 지안 발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헤일리님, I'll relay that message to her as well. 헤일리님 감사드리고요. 베니님 역시 Soundbite today is so good. Upon checking, it's actually up on the TBS EFM YouTube channel since it's now available if you missed it. Yes, as I said, the first edition of Soundbite is on our YouTube. I made it into a sort of a video version of it. 영상도 약간 추가해서 좀 더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So if you're interested, YouTube, go to TBS EFM YouTube channel. You'll find the first edition. And 오늘 두 번째 방송했으니까 또 유튜브 영상 열심히 또 만들어 봐야죠. 뽀글님 역시 와, 하이스쿨 인터뷰어 팬 됐어요. 인터뷰이도 웬만한 어른보다 야무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Bogulim has become a fan of our reporter, Jian, a high school interviewer. And the interviewee is, sounds as good and as mature as any adults. 그죠? 예슬량도 뭐, 이 노래 자체가 그냥 프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뽀글님의 메시지 역시 예슬량도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뽀글님께서 연결곡 보내주셨는데 연결곡에 대한 딱히 어떤 설명은 없으셔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뽀글님 has sent in his connection song. It's a Francois Hardy and Iggy Pop, I'll Be Sing You 그 곡인데요. 김동률 동행, 그 다음에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그 다음에 I'll Be Sing You. 또 이기팝과 뭐 프랑스와 아르디의 동행, 두 굉장히 다른 뮤지션의 어떤 동행, 그렇게 아마도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 I'm assuming that the connection was made because the Iggy Pop and Francois Hardy sort of a companionship, musical companionship. So kind of connecting to 김동률's 동행. 그 해몽이 맞나요?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뽀글님's connection song, Iggy Pop, Francois Hardy, I'll Be Seeing You.

That was 처음 만날 때처럼 잔나비였습니다. Wow. I know the, you know, of course, the original version of this song, right? 정말 제가 굉장히 그게 아마 almost like a early 90s that it was released, I believe, right? 근데 와 잔나비 버전도 참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신청해주신 베니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갈까요? 오늘 connecting song. Before moving on, actually, a message from one of our YouTube listener, 해림님이신데요. 해림님께서 아까 그 예슬 친구가 불렀던 사운드바이트에서 그 곡 이름이 뭔지 여쭤보셨는데, It's a Let It See If You Don't Mind. Let It See, L-E-D-I-S-I, I believe R&B singer, If You Don't Mind. 틀어드릴까 했었는데, We don't have it on our database, unfortunately. I'll try to get it for next show, possibly. 감사드립니다. 계속 갈까요? 5750님께서 동행을 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 That is so true, 그죠? It takes two to tango라는 표현이 있죠. 두 명이 있어야지 두 명이 있어야지 탱고를 추지, 그죠? 두 명이 있어야지 동행을 하지, 그죠? 적어도 두 명이 필요한 어떤 작업입니다. 작업이 아니라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성시경. 아, 방금 한 말씀은 제 말입니다. 이 오초공님의 말씀이 아니고. 두 사람 성시경 신청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was 성시경 두 사람이었습니다. Connection made by 5750님. So let me wrap up with a story because we were talking about studying abroad. 오늘 유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예술 친구 역시 뮤지컬 공부하기 위해서 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I was inspired by our interviewee number two from Soundbite, Yesil, who is is actually homeschooling herself, trying to go abroad to study musical. 익명의 청취자님으로 소개되시길 원하는 분이 주셨는데요. He wants to remain anonymous.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수능을 원 점수보다 많이 못 보고 재수가 싫어서 점수에 맞춰서 꾸역꾸역 대학 진학을 했어요.

I didn't do well on the college entrance exam as I hoped, but I didn't want to retake the exam. So I went to a university that matched my score. 그래서 신입생 시절 신나는 2002년 월드컵을 즐긴 후 2학년이 되니 뭔가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만족스럽지 않은 대학 타이틀과 전공 등등 때문에요. After enjoying the excitement of a 2002 World Cup as a freshman, I started feeling a bit empty in my second year. I wasn't really happy with my university nor my major. 그러다가 발견한 재학 중인 학교에 미국 복수학위 프로그램, 한국에서 2년, 미국에서 2년 공부를 수료하면 두 학교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학교 성적순, 토플 점수 기준 선발이었습니다. Then I discovered this dual degree program from my university. So 2 years in Korea and 2 years in the U.S., earning degrees from both universities. After taking a semester off to prepare, I was accepted and studied at a state university in rural America from 2005 to 2007. 그렇군요. 한 학기 준비해서 합격해서 2005년, 2007년 동안 미국의 시골에 그래도 그 지역 명문이었던 주립대에서 undergraduate degree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타국에서 혼자 살면서 외국어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유. 그래도 그때 만난 친구들이 현재까지도 소중한 자산이랍니다. 그렇군요. So, I was off to America, right? And living alone in a foreign country and studying in English wasn't easy. But the friends I made, there are still some of my closest friends today. 그렇군요. 그런 dual degree 프로그램,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굉장히 멋지네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니까. That was really destined to be your pathway, huh? I guess. 또 그렇게 뭔가 편하게 학교 다니실 수 있었는데 뭔가 something I guess sparked in you that you want to, I don't know, go a different route.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또 순간이 있으셨고 그런 또 거기에 그 순간에 또 이렇게 이 용기 있게 행동을 하신 거네요. What if는 적어도 없었잖아요. 그죠? 하신 거니까 그대로 실행을 하신 거니까. 멋진 스토리네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So, that's, I feel like we're going a full circle talking about 유학 and talking about the 예슬 학생 and then talking about another 유학 story. 정말 감사드리고요. 스카프 들은 낙타님은 유유까지 읽으신 PD님. 맞아요. 사연 보내주실 때 유유 많이 보내시군요. But I cannot really omit those kind of emoticons or, you know, whatnot. 왜냐면 they're part of the story. 그 스토리의 일부분이잖아요. 사연에. 좋습니다. 마지막 곡은 동행이라는 의미에서 또 그 듀엣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박정현 씨와 또 임재범 씨 함께 그런 곡입니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고요. QT님's have a great weekend.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Here is 임재범, 박정현, 사랑보다 깊은 상처.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红，有人要我，有人要分手，却将情爱了成红。

Yes, yes,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Yo, yo, who's that girl?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It'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We call that 부캐 in Korean. And the lyrics stay the same. Well, not quite the same, but sometimes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도 Lyrics Gone Wrong 코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낭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게스트가 또 자신만의 말투를 열심히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담아서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요.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it's a little quiz, so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once you listen to the guest, whoever that might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you. 오늘은요, 누가 오셨냐면 정말 귀한 분 모셨어요. 오늘은 양희은 선생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에요. Welcome to the show, 양희은 선생님. A huge legend singer in Korea. If you're not aware, you must have heard of her song at least once in a while. 양희은 선생님께서 오늘 어렵게 오셨거든요. 가사를 또 이렇게 읽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가사만 읽어주시고 가신대요. 예,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So let's have 양희은 선생님 to the program. 계신가요? 나와주시고요. 아, 네. Have some seat.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랄랄랄랄랄라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너 이름이 뭐니? 작은 새들 뭐? 너 이름이 뭐니? 랄랄랄랄랄랄랄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랄랄랄랄랄랄라 이거 뭐니? 그래, 너 너, 영철이 말고 너, 너 이름이 뭐니? 이쪽으로 날아오지 않겠니? 랄랄랄랄랄랄라 What?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아, 지루하기만 하던 내 하루하루에 딱 꽂혀버렸지 뭐니? 너, 그래, 너 이름이 뭐니?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겠니? 너 전화번호 뭐니? 지금 이 소리로 들리니? 진심이란 말이에요, 나는. 난 영철이 제가 웃기지 않아. 날 보는 그 눈빛이 아주 싫어. 김영철이 근데 또 너무 웃겨. 그러니 방긋 웃어요. 징징거리지 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너 이름이 뭐니? Thank you! 양희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Oh my gosh! It's like the first time ever to have such a legendary guest on our show. Oh,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성스럽게 가사 읽어주셨는데요. Morning Groovers! Did you just listen to that? Can you guess the song title?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Surprisingly, this song exists. 정말 존재하는 곡인데 여러분들 어렵진 않으셨죠?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모시고요. 우리 선셀 모닝그룹밖에서 꺄 부캐부캐 오늘은 또 어떤 부캐 게스트가 오셔서 즐겁게 노래 가사를 낭독해 주실까요? 절대 썸머는 아니지롱 아니지롱 저 완전 아니지롱 오, 누가 더 썸머래요. 그런 헛소문 다 헛소문입니다. 서비님께서도 그러라 그래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 뭐, 그러라 그래,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So she actually is a writer also. 그러니까, 양희 선생님 자체도 부캐가 있으신 거죠. 가수이자 작가님이자, such an amazing person indeed. 우리 코코모닝 그룹께서, 부캐 부자 써머피디님,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양희은 선생님. Oh, speaking of the book that I mentioned, it's literally the title of the book. 그러라 그래. 그러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라 그래. 영철이 걔나 따라하라 그래. 뭐 이렇게. 맞아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책을 소개하는 제가 라디오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딱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Anyways, oh, she also used to be a DJ of a radio show. 그냥 대선배님이시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양현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시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노래 가사 제목 맞추셔야겠죠? So we have to kind of like be grateful about her amazing work of reading those lyrics. So now it's your job to guess the song title. 너 이름이 뭐니? 너 전화번호 뭐니?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Let's have a listen to 양현 선생님 singing 행복의 나라.

시절의 노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니까 뭔가 샹송 불러도 되게 잘 부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Anyways, morning groovers, don't forget today's quiz. 이영준 모닝그룹업께서 진짜 양희은 씨가 온줄 알고 유튜브 들어가 봤네요 라고 해주셨고 진짜 노력하시는 모습 감동입니다. 아침 시간이라 다시 라디오로 갑니다. So I first thought that 양희은 선생님 came to your show for real, so I had to check that out on Visible Radio. Well, thank you. 그 정도로 뭐 똑같았나요? 노력하는 그 가상한 모습을 보러 오신 거 아니죠? I tried, I tried. 우리 선셋 모닝 그룹업. 부캐가 양희은 쌤인지 김영철님인지 너무 헷갈려. 행복의 나라 여긴 어디? 바로바로 모닝 그룹이라고 또 귀여운 뽀짝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I guess maybe I'm trying to follow 김영철, who's doing an impression of 양희은 쌤. 그러니까 제가 결국 따라한 거는 김영철 씨가 양희은 쌤을 따라하는 것을 제가 따라한 걸 수도 있어요. 약간 it got a little mixed here and there. 약간의 조금 섞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알아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하진님께서도 양희은 쌤 짝짝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은 쌤 제가 어디 감히 이렇게 또 따라하나요? 아 정말. And some answers came in too. 여러분들 이거 퀴즈였거든요. 양현 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우리 퀴즈를 또안 맞힐 수가 없죠. So a few of you actually came up with the answer. 뭐 많진 않아요. 정답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라고 노래 가사를 보내주셨습니다. Oh, looks like you're really close to the answer. 1866 Morning Groover said 정답은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얼짱님께서도 매번 캐릭터 찾기도 힘드시겠어요. 그 정답은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must be really hard for you to find the character to personal, like, mimic.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여태까지 등장한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아, 다음 주뭐 하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뭐, 어쨌든, I will try to come up with some person. So don't worry about that. And you did come up with the answer. 정답입니다.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였어요. 가사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So if you take a listen to the lyrics again, you will get the idea.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거죠. 네. 양희은 선생님께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 이름이 뭐니? 이거 이름이 뭐예요? 저 작은 새들 뭐니? 이거는 제가 가사를 좀 섞은 부분이 있고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뭐 이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쉬웠습니다. And the lyric itself is very repetitive, so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catch the lyrics.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랄랄랄랄라. 이것만 알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So yes, thank you for sending in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And also for this particular segment, if you wanna request a character that I should do an impression, feel free to do that. You know, if we want Summer to try this, the next time you can always give me your opinion.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음에는 이분 섭외해 주세요. 다음번에는 뭐 저분 섭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연락을 최대한 닿는 데까지 해보아서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ince this is like a global radio show, it doesn't have to be a Korean person. 우리는 뭐 사실 뭐 외국에 있는 대통령도 모셔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누구 모셔주세요? 뭐 이런 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섭외해볼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hat was it for today's Lyrics Gone Wrong segment. 오늘의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get back to today's topic. 이제 모닝 그룹 다시 MG Q&A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나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So we're gonna continue and talk about the things that we have done recently that deserve some self credit.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켄 모닝그룹업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 부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를 맛있게 먹고 병뚜껑 모으기입니다. 여러 나라 맥주도 맛보고, 그리고 병뚜껑을 보면 그때 추억도 생각나고 좋아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맥주를 줄인 게 최근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병이라고 해줬습니다. So one thing that I should give myself a self credit is that I'm able to drink beer really well. I enjoy drinking beers and I also like to collect the lids.

of the beer. But recently, for the sake of my health, I have reduced drinking, so I only drink a bottle a week. 그래요. 이 맥주를 뭐잘 드시고, 막 병뚜껑 모으시고, 너무 좋은데, 일단 줄인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즐기시고 맥주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병? 굉장히 많이 줄이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So you definitely deserve some credit. 그리고 병뚜껑 모으시는 거 취미라고 하셔가지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와우, 진짜 다양하게 모으셨다. 저는 그냥 단순히 뭐 한국 맥주 병뚜껑 모으셔서 이걸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So I was kind of like wondering to myself, so what do you do with the beer lids? Like, what do you do after you collect them? But you have obviously made a piece of art right there. 뭔가 이렇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병뚜껑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드셨네요. 멋지다. 이런 것도 추억이 되겠다. 왜냐면 여행 갈때그 마그네틱 보통 막 사고 모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맥주병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쫙 펼쳐가지고 보면 또 그거 나름의 또 매력이 있기는 하네요. Wow, never saw someone who would collect their beer lids and make a piece of artwork like this. So that's amazing. 줄이셔가지고 좀 천천히 모으시겠네, 이제는. 그죠? 근데 여행 갈 때마다 하나씩 보면은 진짜 추억이 생각이 나긴 하겠어요. 그죠? Thank you for sharing this. 우리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셀프 칭찬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또 칭찬할 게 뭐가 있었냐면요. 저는 먹고 항상 누웠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건강 진단을 받고 나가지고, 최근에는 먹고 걸으러 나가고 있어요. So I really consider digesting myself really important. So that's what I do. 먹고 나서 그냥 밖에 못 나가잖아요. 비 오고 이러면은 그냥 뭐든지 해요. 집안일을 막 다시 꺼내가지고 막 하든 뭘 하든 절대 먹고 바로 눕지 않기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So I deserve some credit for that because obviously you get really tired and sleepy after eating a bunch of food. 이 혈당 스파이크 와서 자고 싶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졸리단 말이에요. 밥만 먹으면. 근데 귀신같이 너무 막 잠이 찾아오고 이러는데 그거를 꾸역꾸역 억누르고 일어나서 막 진짜 무슨 화장실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도 되게 자주 하죠. I've been mentioning about this a couple of time on air already.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빨래를 하든 뭘 하든 뭐 분리수거를 가든 I just do not lie down in bed.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TMI죠? 어쨌든 이런 거다 좋으니까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나좀 칭찬받을 만한 일 있어요. 자랑 많이 많이 해주세요. Okay, so since we have mentioned a song on this segment, Lyrics Gone Long, let's take a listen to finally 4 Minute 이름이 뭐예요?

It is time for our music segment, Remake Rewind.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Here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artist is. Then,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f the original musician, your fun facts, or just any thoughts about them. 노래 한 곡을 오늘도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노래를 들으시는 동안 이 노래의 원곡자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그 원곡자에 가진 나의 생각, 뭐 그 가수에 대한 추억 등등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보태서 보내주시면 우리 고급진 고품격 음악 토크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everyone.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by 진우션. 내 전화번호 말고 다른 노래를 들을 건데요. 이 노래도 꽤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We're gonna have a listen to How Deep Is Your Love by 진우션. 진우션께서 리메이크 샘플링을 한 곡인데요. How Deep Is Your Love 같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지금 이 리메이크 곡도 듣고 이따가 원곡도 같이 들어볼 거거든요. So yes,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about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of the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How Deep Is Your Love. I am going to provide you a hint, a very kind and generous hint. So listen up. 힌트 제가 친절하게 또 드릴게요. 자, How Deep Is Your Love의 오리지널 원곡자는요. 정답은요. 여러분들께서 콩비지를 드시다가 콩비지 아시죠? 콩비지? 콩비지를 드시다가 정답이 떠오르실 수가 있어요. 아, 콩비지. 그 콩으로 갈아가지고 만든 그 따끈따끈한 콩비지. Oh, how deep is your love, 콩비지?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정답! 하고 떠오르실 수 있고요. And for some English hints, okay. So Summer is a very busy person. Busy person because after the show, she has to go back to work. She has to prepare for some meetings. She has to go shooting. She has to edit some videos. So Summer has a very, very busy, busy, busy day. All busy. I'm gonna be so busy eating kong biji. 어때요? 콩비지 먹느라고 굉장히 비지한 Summer. 아, 다 들었습니다. 오늘 힌트는 이거였고요. 자, How Deep Is Your Love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맞춰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Let's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by 진우션, How Deep Is Your Love. Like this.

That was Chinushan with How Deep Is Your Love? And I threw you guys a question about the original musician. So your job i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towards this music. 원곡자가 누구일까요? 정답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얼짱님께서 정답 베리베리 비지스. 와, 진우션 버전 처음 듣는데 너무 세련되고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베리베리 비지스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힌트를 진짜 거의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 소비님께서는요, 콩 비지스요, 비즈니스 라고. 은근히 또 여러분들 아재 개그 좋아하신다는가요? 썸머 힌트 뭐야? 아재 이러면서 솔직히 피식피식 하셨죠? 펭귄킬러님, 비지스? 비지비지하니까 비지스가 딱 떠오르는데요. 진우션도 이런 곡이 있었네요. 역시 펭귄킬러님. You got it, you got it. You picked up my hint just like that. 진우션도 이런 곡이 있습니다. Actually, a lot of musicians sampled or remade this music. 저는 개인적으로 진우션 버전도 좋아하고 I also love the version by PJ Morton, who is a band member of Maroon 5. Maroon 5의 아마 드러머였던 친구인데 친구는 아니죠. 아무튼 그 드러머였는데 이 드러머분께서 노래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 드러머분께서 How Deep Is Your Love? 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한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도 전 되게 좋아합니다. And also another guest from Happy Life Morning Groover. Oh, I guess not a guest. 이 버전은 익숙하지가 않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m not quite used to this version by 진우션.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은근히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the basic line is very similar to the original song. 코드가 굉장히 또 비슷하잖아요. 원곡이랑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샘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힙합과 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I'm pretty sure you guys would be able to find out about the original musician just like the others. 맞습니다. 정답은 Bee Gees 맞아요. 콩비지 아니죠. Busy person, busy 아니죠. Bee Gees 였습니다. So yes, Bee Gees released this song How Deep Is Your Love as their song.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77. 77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How Deep Is Your Love was written by the Bee Gees for the soundtrack to Saturday Night Fever. And, you know, this soft, soothing ballad became one of the trio's biggest international hits. It remains as one of the Bee Gees' most enduring love songs. Stay alive, stay alive. 이 노래도 되게 유명하지만 How Deep Is Your Love? 이 로맨틱한 노래도 있거든요. How can their genre can skip from here and there? 되게 장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뮤직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h, by the way, speaking of PJ Morton, actually, he used to be the band member who played keyboards, not the drum. 드러머가 아니라 키보드 하셨던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Anyways, have a listen to his version too. PJ Morton 버전도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고요. The remake version released in 1997 on 진우션's second album, The Real How Deep Is Your Love, samples the melody of the Bee Gees' 1977 classic while blending it with YG Entertainment signature hip-hop style. 그래서 원곡을 이제 뛰어넘은 샘플 버전은 1997년도에 나왔고요. Some interesting fact, during the late 1990s, YG artists frequently sampled classic soul, funk, and pop records, and Chinushan's How Deep Is Your Love is, you know, one of the label's best-known examples of reimagining a Western pop classic for Korean hip-hop audiences. 한국 노래 중에서 의외로 또 이렇게 러브 발라드를 약간 힙합, R&B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것들이 은근히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You know, remember last time where I introduced 윤미래의 삶의 향기? 이 노래도 되게 예전에 이제 클래식한 팝을 뭔가 R&B? 그 다음에 힙합 버전으로 내보낸 노래이잖아요.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Very soon,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soundtrack, the original version of Bee Gees. 원곡을 들어볼 텐데요. 제가 맨날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비지스의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tar, 나나나 이거 할 때 And the moment that you wonderful, 몸에는 대추가 좋다.
이거 자꾸 밀리고 있거든요. 한번 대출을 생각해보면서 들으면 또 나름대로 듣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가사가 And the moment that you're wonderful to me 뭐 이런 건데 And the moment that you're wonderful for me 몸에는 대추가 wonderful 하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림수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한국 그 케이팝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림수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면서 대추 생각하면서 노래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So that was today's remake rewind, everyone. Later on the show, we have news headlines coming up and also some more of weather updates. And I'll talk to you guys more about today's topic for MG Q&A. 오늘 MG Q&A 질문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보다 잘하게 되는 것, 훨씬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are you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계속해서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 주세요. 그리고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시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또 의견 남겨 주실 수 있습니다. I'll get back to you guys everyone, but meanwhile, we're gonna have a listen to finally the original song of How Deep Is Your Love. 대추를 생각하시면서 떼창하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so don't go anywhere and stay tuned. Here is BJ's How Deep Is Your Love?

0: Right? And then, secretly, inside me, mm-hmm. I was a little bit, I don't know, disappointed at myself.
1: Why?
0: Because I felt like I was dating myself because this particular person crossed my mind. So who is this person?
1: Ah, interesting. Who might that person be? Now, dating myself, everyone. A little English lesson here. That means, you know, feeling like I have matured.
0: Matured.
1: Not old, but matured. 이런 느낌에. I feel like I'm dating myself. 나 좀 약간 제법 성숙해졌네.
0: That's a really nice way to put it, but it just means you've gotten old.
1: Don't say that. We have our young spirits inside us. 좋습니다. 한국말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0: How do you say heartthrob in Korean? I actually don't know.
1: 핫한 잘생긴 남자?
0: 최근에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핫한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제 마음속에는 이 특정한 인물이 떠올라서 와, 내가 이렇게 연식이 좀 되었군 하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It's actually very recent, which means the trend is quite recent too. So who is this person? 과연 누구였을까요? 제가
1: 누굴까요?
0: 좀 힌트를 어느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1: 네. 네,
0: 어느 정도는 좀 이거를
1: 맞아요.
0: 트리밍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1: 문자번호 #1013으로 일단 보내주세요. 1등 정답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 정답 말씀드릴게요.
0: Oh, it's going to be so interesting.
1: But I need the hint because there are obviously so many hot guys that we can think of.
0: Hot guys?
1: Yeah.
0: It depends on your definition of hot. First of all, he's a singer.
1: Of course he's a singer. She's all about these singers. 네. 가수들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당연히 가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우보다는 가수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이제 아시고 연구하시고 또 모니터링 하시고 하시니까 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Isn't it really obvious?
0: It's actually not obvious at
1: it's
0: all.
1: It's not obvious, so it's not Park Hyo-shin. 박효신 아니겠네요.
0: 왜 네. 갑자기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시는 거죠?
1: 선배님 얼굴에 이렇게 항상 박효신 이게 써 있어요. 항상 이렇게 세트 플레이라는 느낌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whenever I listen to Park Hyo-shin's song, I think of you.
0: Just a quick plug. Did you actually listen to his recent album?
1: Yeah. Forgot the title, but 좋아요.
0: A.E.
1: Time to say goodbye to Park Hyo-shin.
0: That's right.
1: Park Hyo-shin, bye.
0: So who is this person that I thought of when we mentioned the current heartthrobs? 지금 현재 핫한 이 스타들이 누군지를 먼저 공개를 할게요. 네. 혹시 북부 대공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1: 아니요. 좀 안 들어봤는데요.
0: 왜 저희가 그 아랍상 두부상 있잖아요.
1: 네.
0: 그 아랍상 두부상에 이어서 요즘 트렌딩하는 요 인상 이 바로 북부 대공상입니다.
1: 근데 전 이런 거에 대해서 I have an opinion about this. 그냥 잘생기면 잘생겼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상을 이렇게 붙이나요? 객관적으로 잘생기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0: 하지만 뭐 그 전에 저희가 고양이 상, 강아지 상 이런 게 있었던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요?
1: 근데 여자한테는 그런 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자 아닌가? 두부상. 아, 있긴 하네. 그러네.
0: 있습니다.
1: 근데 예쁘면 예쁘다. all these sounds, that's making me feel so confused. 너무 많아서 it's really like hard to catch up.
0: It's kind of like MBTI. You're grouping them into a certain category. So, 북부 대공상 refers to Northern Grand Duke face.
1: Oh my gosh.
0: And these persons of interest were actually 호남준
1: 좀 핫하기는 하죠 드라마에서 나와서
0: 멋진 신세계
1: Did you watch that series?
0: I am currently watching it
1: You're watching dramas?
0: I am
1: Without me giving you motivation?
0: And the other guy was actually Sun of the idol group 80s. There's some similarities that you can draw So I was talking about these two guys But someone completely irrelevant actually crossed my mind
1: Yeah
0: Listening to the word heartthrob.
1: 누굴까? 정답 이문세래요. 닥터 페이퍼님.
0: 아, 이문세 선생님.
1: 네, 이문세 선생님. 어때요? Nowhere close.
0: Heartthrob. 네. 우리 heartthrob의 definition을 좀 한번 찾아서 알려드리면 어떨까 예. 싶은 생각이 들면서.
1: We'll do that after a song break.
0: That's right.
1: Because I wanna do it my way. So Paul Anker 노래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 I did it my way. 하지 마시고 집중하셔가지고 정답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I'm gonna be back with the elegant Marie Antoinette, Christina, so in a minute. Stay tuned.

0: time. It is time for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서 머물고 있는 저 썸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 만든 코너이고요.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바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film cameras. 오늘의 타임 캡슐 주제는 필름 카메라입니다. 요즘에는 다 디지털 카메라도 사용 안 하고 핸드폰으로만 사진을 찍죠. Well, from now on, please tell me about any memories related to film cameras that come to your mind. 지금부터 필름 카메라와 관련 떠오르는 추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1: Well, I still remember the camera my mom and dad used to take my picture when I was really young. It was like a thick black film camera, and every time they took a picture, there was a loud sound and a huge flash went off. And after taking all the pictures, we would go to the film shop to have the photos developed, and then we would bring the developed photos in transparent envelopes too.
0: 다들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착각 소리 엄청 크게 나는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진짜 사진을 다 찍고 나면 한 30장 정도 찍을 수 있었나요? 필름통에 필름을 넣어서 사진 인화하는 곳에 가서 인화를 맡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투명한 봉투에 사진들을 받아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 기다리는 게 왜 이렇게 또 설레었는지 모르겠어요.

And you know, like each house would have giant albums that contain those film camera pictures as well. 우리 모닝그룹어들도 지금부터 라떼 사진기, 필름 카메라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라떼 사진, 어떤 사연들이 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We're gonna take a listen to Nickelback, Photograph.

We are on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and 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nd again, today's topic is film cameras. 오늘은 라떼 카메라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와 오늘 주제는 어렵네요. 저는 디카세대라 크크크 아그파 필름 24방짜리 그리고 집에 꼭 하나씩 있는 사진 앨범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급하게 카메라를 준비 못했을 땐 일회용 카메라

카메라로 사서 가기도 했었죠. 저 이거 일회용 카메라 뭔지 알아요? 편의점에서 보통 팔았던 것 같은데. When we would go on picnic in school days, I have seen a couple of friends bringing those cameras too. 일회용 카메라 되게 금방 이렇게 간단하게 찍을 수 있잖아요. 엄청 가볍기도 하고 겉에 이렇게 종이박스 표지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And 3378 Morningriver said, 사진관에서 항상 물어보죠. 한 장씩 뽑아드릴까요? 명수대로 뽑아드릴까요? 친구들과 찍은 건 인원수대로 뽑아서 나눠 가졌었죠. So at photo studios, they always ask, should we print them out one by one or based on how many people? 아, 맞아요. 이게 사람 인원수대로 또 뽑아서 각자 나눠 갖고 그 사진을 간직하는 그런 추억. 요즘에는 라이프 네컷 갔을 때 이제 인원수대로 뽑아서 나눠 갖도록 하죠. 요즘에는 라이프 네컷도 되게 올드 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위에를 보면서 찍는 게 대세라고 하는데 정말 사진도 유행이 있나 봅니다. I guess there are trends when it comes to taking pictures, right? 1388 모닝그루버. 어릴 적 부모님이 여행 갈 때마다 찍어주셨던 필름 카메라 사진들이 생각이 나요.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찍고 바로 볼수 있는 사진도 아니고 인화할 때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그래서 눈 감고 찍은 사진까지도 참 소중했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요즘이지만 마음만큼은 그 시절이 더 풍족했던 것 같아서 그립습니다. So physically, we feel more abundant these days, but you know, back in the days, there were those emotions being involved, and wedding was such a beautiful process indeed. I mean, these days, since we take all the pictures through smartphones, we take multiple pictures of the same scenery over and over.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같은 장면을 봐도 한 서너 장씩 찍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거 얄짤 없었죠. 그냥 한번 찍으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더 정성을 들여서 찍었었던 거죠. So you would put more time and effort into taking one picture of one scenery. And that made the whole process more beautiful. 그런 과정이 참 예뻤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너무 생각 없이 사진을 찍어요. 그냥 무표정으로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는 것 같은데 한땀한땀 정성 들여서 찍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라떼 카메라 관한 사연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have a listen to Radiohead, Creep.

We're talking about film cameras and Park Kim이 Morning Groover said 저희 아빠한텐 일본산 필카가 있었는데요. 항상 007 가방 같은 곳에 보관하셔서 저희 어릴 때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보면 감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실에 전시해두고 있어요. 아빠가 참 딸셋 사진 많이 찍어주셨는데 70대 중반이신 우리 아빠 메시지 좀 남겨드려야겠어요. 효도 그루버 크크크라고. I guess he owned a very expensive camera back then and he still has it. Wow. He has been keeping that camera all these years. 이걸 보관을 하시고 계신 것도 진짜 대단하신데요. 만지지도 못했다고. 또 얼마나 또 예쁜 모습 찍어두고 싶으셨을까요? 그죠? 오늘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1717 모닝그루버께서 당시에 제대로 나온 사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눈을 감던가 움직였던가 빛이 들어갔던가 그래서 볼 때마다 웃겨요. I know with film cameras it was so hard to take a proper picture. Because you can't see what's going on when you're taking the picture. 요즘엔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는 그 모습을 다 직접 보면서 찍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눈을 감은 건지, 뭐 뒤에 누가 나왔는지 알수 없이 그냥 찍는 거였으니까. Maybe people were more skilled at taking pictures back then. 그런 의미에서 옛날 분들이 사진을 좀더잘 찍으셨을까요? 딱히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업께서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시절은 사진관에서 만 원에 카메라 대여를 해줘서 빌려서 갔는데 선생님께서 경포대에서 저를 물에 빠뜨려서 카메라가 물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은 모두 얼룩이 있네요. 그리고 배낭여행 다녀와서 필름 18개를 인화할 돈이 없어서 알바했던 기억도 나네요.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went on a school trip, and back then, the photo studio rented out cameras for 10,000 won. I borrowed one and went, but my teacher dropped me into the water at Gyeongpo-dae, so the camera got wet. And as a result, all the photos taken there have stains on them, and I did work part-time to get those pictures. 아, 진짜 너무 짓궂은데요, 선생님. 왜또 물에 빠뜨렸대요? 카메라 있는 거 어떻게 하시고,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카메라, 이 사진,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막 이랬을까요? 그때는 또 그냥 그런가 보다. 아이고, 얼룩이 묻었네 하고 지나갔나 봅니다. 그쵸? 0933 모닝그루버, 우리 아빠 보고 싶네요. 사진 찍어주시는 거 좋아하셨는데, 여기저기 놀러가서 많이 찍어주셨는데, 사진 찍기 싫다고 투정버렸던 추억마저도 그립네요. Why did we hate taking pictures so much? 왜 그렇게 너무 예쁜 모습 담고 싶어서 찍어주려는 우리 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왜 투정을 부렸을까요? 지금 보면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죠. 얼마나 또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싶으셔서 사진을 찍어주셨을지 상상이 됩니다. 우리 이솔로모니언즈님께서 오늘 주제도 소중한 추억여행을 떠나게 하네요. 요즘과는 달리 예전에는 수학여행이나 입학식 졸업식에 사진사분들이 꼭 계셔서 돌아다니시면서 찍어주셨어요. 본가의 대학교 입학식 날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이 여태까지 한켠에 놓여 있답니다. So when it comes to graduation or school trip, there would be a photographer who would take pictures of those moments.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꼭 사진기사님들 한 분씩 계셨던 것 같은데, 직업 분이신지 어디서 고용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꽤나 열심히 찍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4555, A New Morning Groover said, 새싹 청취자입니다. 카메라 얘기 나와서 한번 적어봐요. 예전에는 차량 글러브박스에 일회용 카메라 하나씩은 필수였던 것 같아요. 휴대폰이 없었고 카메라 가지고 다니기엔 부담이었던지라 혹시 교통사고가 나면 사용해 본것 같아요. 선머PD님 잘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잘 들을게요라고. So you couldn't help yourself to send in a message since we were talking about those film cameras.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 하나씩은 필수였군요. 저는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455 모닝 그룹 추억 소환하신 것 같아서 We're gonna give out a gift to you. 455 모닝 그룹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It is time for a song break. Here is Vibe. 사진을 보다가